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 또 욕망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무언가로 인해서 자신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요. 또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꼽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힐 때 회개와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리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께 사로잡힘이 필요합니다. 새인과 또 새일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어느 지인 목사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신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성령님.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만약 예수님, 말씀, 성령님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요.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가길 응원합니다. 사랑들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푯대를 향해 달려가 보시죠.

어노인팅의 푯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6월 29일 월요일 아침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들어오셔서 반갑게 출첵 나눠주고 계시네요. 2667번님 출첵합니다라고 하시면서요. 와, 오늘도 1등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이한 주도 그 은혜 지속하는 가운데 좋은 방송, 생명을 전하는 방송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요. 신청곡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곡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가진 모든 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요. 감동 있게 보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그리고 육아나 파리번님께서도 출첵 안녕하세요라고 보내주셔서 원래는 가장 1등으로 매번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한 20초 정도, 한 18초 정도 늦게 들어오셨어요. 9507번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 가득 보내세요라고요. 들어주셨습니다. 0688번님께서도요. 할렐루야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고요. 2042번님도 아멘 하셨네요. 3100번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내주셨네요. 와, 이렇게 신청곡을 들으시면서 또 찬양을 들으시면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네, 대단하십니다. 그 순간순간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는요. 표대입니다. 표대. 우리의 표대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인지 그 표대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찬양 찬송가 491장입니다. 신영옥 씨의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죠.

아멘. 신영옥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눴습니다. 오늘 표대라는 두 글자로 출첵도 같이 받고 있어요. 0688번님 표대 하셨고요. 저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들어주셨네요. 아멘. 네. 하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또 삶의 표대죠. 맞습니다. 6182번님은 말씀 표대 때라고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어요. 네. 1595번님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눈치껏 표대로 출석합니다 하셨는데 와 눈치 어떻게 하시고 들어오셨나요? 눈치가 백단이 아니실까 싶은데 1595번님 맞습니다. 오늘 표대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요. 푯대를 향해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달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언니? 그럼요. 네. 페이스 잘 유지하시면서, 네. 오늘 시작하는 이 아침에 또한 주간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푯대라는 두 글자로 출첵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표대, 어떤 표대도 괜찮습니다. 표대 두 글자로 들어오세요. 1349번님, 주님과의 일상이 내 삶의 표대이며 주님 계명과 말씀 지키며 기도로 살아가며 생명을 살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의 삶의 표대 입니다. 아멘.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참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349번님. 오늘도 주님과의 일상이 삶의 푯대인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67번님도 푯대로 출첵해 주셨고요. 근데 신청곡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이 없더라고요. 혹시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곡이 아닐까 모르겠는데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 있는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내주신 제목의 찬양은 오늘의 준비가 안 돼서요. 좀 비슷한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곡이 꼭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네, 송경미 목사님 앨범에는 찬양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는 찬양 김정희 사모의 음성으로 나눴습니다. 아, 이 곡도 좋습니다라고요 보내주셨는데, 네, 다음 준비가 되면 신청하신 곡 함께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5470번님도 출첵 보내주셨어요. 샬롬, 저는 미리 와서요 푯대를 붙들고 있어요. 새벽에 왔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 오늘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네, 말씀을 꽉 붙잡고 시작을 하고 계시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2312번님, 푯대로 출석하면서 어느덧 상반기가 끝나 보이네요. 다가오는 하반기도요, 주님과 푯대를 향해 승리하는 월요일 되세요.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그죠? 1년 중에 반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7월부터 아마 또 휴가철로 시작이 될것 같은데, 재충전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푯대를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1071님도 저도 푯대로 눈치껏 출첵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와, 역시 우리 1595번님하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월 마감이 있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힘든 일정이 있지만 오직 주님께로 푯대를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해내겠습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주님께서 또새 힘을 주실 거라 믿고요. 월요일부터 좀 일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1595번님께서도요, 저희 교회는 CCC 청년들과 또 토요일 전도 강의 함께 듣고요. 주일 오후에는 길거리 전도를 CCC 청년들과 함께 했어요. 이틀 동안 젊은 친구들과 함께해서 참 즐거웠습니다. 은혜로웠고요. 젊어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젊은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은 같이 또 이제 젊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같은 또래가 된것 같은. 너무 많이 갔나요? 네. 아무튼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같이 즐거워지고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젊은 청년들의 그 뭐라고 열정과 그죠 패기와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 네, 물론 저희도 있죠.

했지만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더 많은 힘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수고하셨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표대와 함께 또한 주간에 있었던 주말줄 있었던 소식들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이에요. 159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강찬의 승리자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로 함께합니다.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준비한 찬양은 웨이 홈의 찬양 세 글자입니다. 웨이 홈의 땡땡땡. 무엇일까요?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체육대회에서도 이거를 하죠. 네, 이거를 하는데 여러 또 종류가 있어요. 네, 종목이 있습니다. 개인 땡땡땡도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함께하는 이어 땡땡땡도 있습니다. 릴레이라고 하죠. 릴레이 레이스도 있고요. 네, 그냥 개인이 하는 것도 있어요. 정답을 얘기할 뻔했습니다. 네. 자, 무엇일까요? 세 글자 땡땡땡. 초성 힌트 드릴게요. 초성 힌트는 디귿, 리을, 기역이에요. 디귿, 리을, 기역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의 9030번입니다. 아, 띰박질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걸 한번, 그쵸,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띰박질이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개인마다 이걸 쭉 출발선에 서서 그 신호에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준비 탕 했을 때그 총소리가 정말 심장을 뚫고 갈 만큼 굉장히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법 이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개주 선수로도 선발되기도 했었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이거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청군 백군 하면서 열심히 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240번님, 1072번님, 4517번님, 9507번님, 0688번님 정답들 잘 보내주고 계세요. 보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정답 맞춰주고겠습니다. 세 글자 웨이홈의 찬양 디귿 리을 기억입니다. 무엇일까요?

웨이홈의 땡땡땡이라는 찬양 나갔습니다. 들으셨죠? 마지막에 정답이 나왔어요. 그죠? 중간중간에도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정답들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에 9030번이고요. 2312번님, 승리를 위해서 땡땡땡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진짜. 이렇게 뜰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봐도요, 굉장히 하나님과 잘 교제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매일 열심히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감동과 은혜를 제가 받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4365번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 7월도 하나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자, 세 글자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힌트는 디귿, 리을, 기역 말씀을 드렸죠. 정답 아시는 분들 세 글자 무엇일까요? 땡땡땡 2주어라고요. 아직까지 오답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답 잘 맞춰주고 계세요. 출발 총성 울리기 전에 그 긴장감이란 점점점 크크크 하셨는데 다들 그 긴장감 있으시죠? 막 심장이 밖으로 막 나올 것만 같아. 와, 굉장히 떨리죠. 그때가 가장 긴장감이 크고요. 출발하고 나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받아보도록 하죠.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육안의 82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 찬양 들으신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합니다.

0: 슈아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6.18회번님의 신청곡 나눴습니다. 달리기 하다가 그런 경우 있죠. 지다가 발 빠른 주자가 역전시킬 때 정말 짜릿하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답은 달리기가 정답이었고요. 많은 분들 달리기 하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688번님 그리고 5482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 뜰안 이어갑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10시에 만나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2: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모든 인생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야망보다는 이기적 야망에 붙들려 살 때가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욕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정말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말처럼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단지 이기적 유전자 덩어리에 불과할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보다는 이기적 야망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모랄 앰비션이라는 책을 쓴 리트 히러 브레어만은 인간을 선한 야망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선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0: 우리는 이기적 야망의 존재가 아니라 선한 야망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1: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31절까지 담대하게 가르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두 번째 만남 이후의 일입니다.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합니다. 가이사라에서도 2년 동안 머물렀던 바울은 로마에서도 2년 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머물면서가 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을 쓸 때는 바울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는 머물고 있다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본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남은 이유도 예수의 복음은 사라질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소멸될 수도 없고 계속 머문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울이 살아있음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해도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예수와 연합한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기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의 호흡은 끊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라지거나 죽거나 소멸되지 않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은 살았고 남았고 영원히 주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살았고 남았고 영원히 머무는 복음의 씨를 끊임없이 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계속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여정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계속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외부에 나갈 수 없는 신세임에도 사람이 몰립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인을 포함해 수많은 이방인이 갇힌 바울을 찾아오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군인이 지키는 죄수의 집에 수많은 이방인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감동적입니다. 영접하다, 환영하다 라는 동사를 보면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은 종이든지 노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들였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빌레몬으로부터 탈주한 오네시모도 만날 수 있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면 빌레몬서도 탄생할 수 없었고 오네시모도 회심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0: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도 일터와 직장과 사무실에 갇혀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고 만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수많은 분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후에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어제 누굴 만났고 오늘 누굴 만나실 예정인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모든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로마라는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오네시모도 회심시키고 귀한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가장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장애는 이겨내셔야 합니다. 가택에 갇힌 죄수도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하고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루를 설계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사역과 감금에 대한 기록을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는 말씀은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을 향해 설교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신 그분이 예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선교의 공적과 수많은 기적을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이, 목사님이,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비결은 바울 사도와 같은 삶을 살 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새집을 찾아올 때마다 항상 있었고 그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해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세 가지 조언을 사랑해 늘어내라는 곡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과도 같죠. 네. 이 찬양으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2부 시간에서도 뜰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계시죠? 들어오셔서 어떤 찬양 또 받은 은혜의 말씀들 각자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뜰 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0688번님 당첨이 되셨는데요. 유희정님이시네요. 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앱으로 듣고 계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 지역이 어디신지도 참 궁금해요. 요즘에는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반, 또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반인 것 같더라고요. 경기 지역에서 또 대전에서 또 다른 타 지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어디에서 또 듣고 계시는지, 그곳 날씨는 또 어떤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시간에서도요,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 또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되겠어요.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의 찬양이었습니다. 육아나 파리번님께서 요즘 핫한 찬양이 있던데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이 곡으로 들려드릴까 하다가 좀 신청곡들이 많이 들어와서 대신 네, 주를 바라보며라는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네. 기프티드의 같은 음원이어서 이 곡은 네, 다음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667번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 곡, 네, 준비해 보도록 하죠. 2부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 2026년 상반기 동안 내가 받은 은혜 찬양, 이 찬양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곡들, 한 곡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반기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은혜롭고 힘이 되었던 또 위로가 되고 살아가는데 다시 한번 주신 그 말씀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상반기 결산 찬양, 저의 상반기 결산 찬양 베스트 이 곡입니다. 라고 지금 보내주세요. 바리톤 고성현 씨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의 주실 화평 찬양 함께 하시죠.

주의 주실 화평이었습니다. 바리톤 고성현 국립합창단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7240번님 역전되리라라는 곡 신청하셨는데 아, 이 곡은 1부 때 나갔습니다. 아마 1부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1부 때 나간 곡이고요. 이 노래가 요즘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들을 때마다 눈물도 나고요. 또한 은혜가 됩니다. 극동방송 최고예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곡 다음으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네, 1부 때 나갔고요. 또이 곡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곡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좀 결산하는 마음으로 아, 이 찬양이 저에게 이 상반기 동안에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곡인지 여러분들 한번 한곡 선곡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2667번님의 신청곡 먼저 들을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이정님 사모와 합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상반기 결산 한곡 베스트 한 곡을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이미름 더욱 굳세하라 여기에 모인 우리 이성림 사모의 찬양이었습니다. 항해자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역전되리라라는 곡이 일부에 나갔습니다. 네, 가능하죠. 시와 그림의 항해자 네,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 이 곡은 정말 상반기 동안 정말 은혜 받은 곡입니다 하는 곡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와 그림의 항해자였습니다. 원래 다른 곡으로 항해자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네, 아이고, 시와 그림으로 또 들려드리게 됐네요. 네. 아, 이 곡이 나가면서 우리 기프티드 신청해주신 분이 좀 속상해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원래는 박신화 콰이어 찬양으로, 네,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됐네요. 한번 보고요. 네, 기프티드 곡한번더 들려드릴 수 있으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929번님께서 샬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시댁 어른들을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섬기고 또 사랑하게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신청합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아직 믿지 않는 시댁 어른들, 또 남편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또 새롭게, 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때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힘내세요. 먼저 1595번님의 신청곡부터 함께 할게요.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친을 신청하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랑이들한 찬송가 교실 시간에서도 배워서요. 더욱더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 길거리 커피전도 통해서 3명의 새신자가 우리 교회 오셨거든요. 어제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했는데요. 시작을 이 곡으로 했습니다. 라고요. 뜨겁게 찬양하셨다라는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산성가 교실에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귀한 곡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신자 세 분을 바라보면서 이 곡을 인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우셨대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라고요. 6181번님도 보내주셨네요. 오늘 상반기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의 최애곡, 베스트곡 한 곡을 선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이 찬양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곡들이 있으시죠? 한 곡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또 추첨을 통해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스와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말씀 함께 나누죠.

6월 29일 훈련의 방향.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오른손이 나와의 동행을 방해하거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당신이 마음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께 집중하려 할 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훈련은 인간에게 충격을 주는 가장 혹독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함으로 변화시키실 때 그 삶의 특징은 불구로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의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 당신의 세속적인 눈에는 당신의 오른손과 오른눈처럼 여겨지던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나쁘다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성도로서 불구의 삶으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구지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구인 삶보다 낫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많은 행동들을 막으십니다. 비록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릴지 몰라도 당신에게

얘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적 삶의 출발은 불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전해진 삶의 그림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예라모십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8929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돌발 찬양 퀴즈. 돌발 찬양 퀴즈. 네, 한 6분 정도 남겨놓고 준비했는데요. 아, 이 문제는 신청곡입니다. 3459번님의 신청곡 365장. 마음속에 땡땡 있는 사람. 올 상반기 은혜 받았습니다라고요. 신청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이거 있는 사람. 어떤 곡일까요? 보기가 있어요. 1번 화평 있는 사람. 2번 근심 있는 사람. 1번은 화평, 2번은 근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8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이에요. 이래서 돌발 퀴즈인 것 같아요. 예상 못하셨죠? 트루바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음속에 땡땡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4개 계시니까지 들으시면서요. 이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0: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사랑의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돌발 찬양 퀴즈 문제가 방금 나갔어요. 트루바의 마음속에 땡땡 있는 사람이었죠. 정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근심이 정답이었어요. 화평이 아니라 근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서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혼자만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5463번님 정답 근심. 이 찬양으로 오늘 근심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근심하셨습니다. 다들 근심이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선물 받으실 분이에요. 1145번님 그리고 8543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뜰 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전하고 있어요.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과연 무엇을 보증하고 약속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각을 주시는 것인데 성령은 그동안 우리가 무지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모두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 우로라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생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만들다가 실패한 작품들과 같은 상태이지만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고쳐서 생각이나 감정을 새롭게

재창조하십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으로 인한 열등감과 피해의식도 다 고치시고 회복하시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새로운 삶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새로운 삶은 자신의 야망의 삶이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생기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령의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성령을 근심한다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하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하기 나름입니다. 성령의 뜻을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살며 한평생을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광야 40년을 내내 불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아무리 거친 광야나 돌밭 같은 길도 감사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항상 동일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아닌데 어떤 데는 활발하게 역사하시지만 어떤 데는 근심하시며 아무것도 못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붙들려 있을 때인데 이때는 마치 성령의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우며 심령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엄탕한 생각이 사라지는데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굳어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며 자기 고집에만 빠져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또한 완전히 통제 불능의 상태이며 의지라는 것은 오직 방어적이고 공격적인데 이럴 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 없으며 마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깊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무엇보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능력을 믿지 못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고집을 부릴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일단 애굽을 떠났으나 광야의 행편이 어려운 것을 볼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게 되는데 그런 욕심을 버릴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인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0: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성령은 근심하며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이나 엄난한 생각으로 채워놓을 때 성령은 근심하시며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성령은 우리에 대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 역시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는데 이러한 말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험했던 사도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살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으며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식은 오직 성령에 복종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육체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 죄의 유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근심하시며 우리가 바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방송과 함께해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공동방송 소망의 기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인해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그 즉시 몇몇 교인들에게 연락해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움은 힘을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죠. 목사님은 다시 전 교인에게 연락하여 모두가 교회에 모여 합심하여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어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기도가족 여러분, 내 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0: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제하시고 정직이 체질화되기를, 십자가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길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항상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함을 쫓아 우리의 삶 속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주셔서 십자가 보혈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703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기도 제목 올립니다. 외손녀 13살인데 중국에서 와 지금 병원에서 소변검사, 피검사 할 건데 소변에서 혈뇨와 칼슘이 빠져나온다고 해서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결과 보고 또 중국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 이상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네. 또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병원에서도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할머니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3살 난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또 소변 검사할 때마다 소변에 혈뇨와 칼슘이 나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검사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의 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몸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시고 혈뇨와 칼슘이 나오는 근본 원인을 주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 결과 보고 중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마음 모아서 하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외손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741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수고한 저 자신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아멘. 그래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자녀이고요. 또 나를 사랑할 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도 헌신할 수 있잖아요. 네. 귀한 기도 제목이네요.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411번님 참 열심히 수고하고 또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인데 하나님 스스로에게 참 고맙다고 또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격려하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상황 속에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7411번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시사 더 풍성한 주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감격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사오니 그런 은혜를 7411번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제가 부족하지만 대신 말씀드려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아멘.
1: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 이어갑니다. 3672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딸이 맹장수술에 회복 중입니다. 후유증 없이 잘 나와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길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0: 네, 수술 이후 회복되고 있네요. 그죠? 우리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허락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72번님 딸 맹장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귀한 딸 붙잡아 주셔서 그 수술한 곳이 온전하게 아무런 후유증이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0: 육적으로 강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육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병상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시간 기다리면서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귀한 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목사님의 기도와 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더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충성된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이 군대 간 지 6개월 되었는데 우울증 약 복용 중인데 계속해서 적응 잘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아들에게 간부님께서 수요일까지 완성하라고 하신 업무가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간부님들께 칭찬도 받고 포상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아멘. 네. 교회에서도 충성된 자리기를 원하고 또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생을 잘하기를 원하는 7087분의 기도 제목이네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7087번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교회에서 충성된 자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에 있어서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하며 맡겨진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우리 7087번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에 간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입대한 지 6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있지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이 우울증에서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군에 간 아들의 우울증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운 날씨 군생활 중에 지치지 않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상황 가운데 군생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까지 완성해야 할 업무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아들에게 믿음 더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업무를 감당했을 때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칭찬받고 또 포상받을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7087번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다음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경주 갈릴리교회 성정 건축공사와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인 피택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들 이사기의 진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교회 목사님과 또 장로님을 위하여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네, 네, 우리 경주 갈릴리교회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하고 있는 우리 경주 갈릴리교회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적으로도 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이 그것도 참 필요한 아버지 상황 아닙니까 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목사님과 더불어 성전 건축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주께서 선하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0: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축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경주갈릴리교회의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인 우리 피택 장로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야 더욱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오니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오시고 아들 이삭의 진로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삭의 진로가 그렇게 확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3459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강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노년의 삶이 남편과 교회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결석입니다. 이 집사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네. 방학하고 계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요. 네. 그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459번님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결석하고 있는 남편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나도 이제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구나. 그분을 믿어야 하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3459번님 노년에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1: 코로나 이후 교회를 쉬고 계신 분 많은 분들이 이 집사님과 같이 함께 교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3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참사랑교회 주은 목사님 노경숙 사모님은 구 역전광장 인근에서 연로하신 분들 장애우 노숙자 병약자분들께 장장 17년째 자간 도시락과 빵, 컵라면, 떡으로 무료 급식을 해오고 계신답니다. 매주 두 번씩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김없이 해오고 계시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창고에 모자람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0: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사역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사랑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 중심으로 해서 구역정 광장 속에서 광장 앞에서 연로하신 분들 또 장애우 노숙자들 그들을 무료급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왔고 잘 섬겨봤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공급되어서 이 사역이 지속되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창고에 모자람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고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지치지 않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 힘 공급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지속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 주 목사님과 노경숙 사모님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95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셔가지고
0: 네.
1: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0: 그래 여기 네. 뭐 주님의 일을 더욱 힘있게 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힘있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507번님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오른쪽 무릎이 통증이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소원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속히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9507번님의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함 회복되어서 마음껏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내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1: 더욱 건강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산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기도 제목은요.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내려주시는 남편과의 회복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 제목이 있어 신청합니다. 또한 사람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올려주셨습니다.
1: 네, 뭐 사소한 모든 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귀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주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남편과의 회복이 있었고 또 그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경제적인 힘든 부분도 선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지혜 주셔서 잘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담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더욱더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7414번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799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 모두의 안정과 건강, 재정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에 돕는 손길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자녀들 각자의 진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네. 기도 제목이죠.
1: 그래요. 네. 그리고 좀 가족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0: 사모하는 우리 7998번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모두의 영적과 육적인 필요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앞으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안전하게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재정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 모두가 또 삶에 있어서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사랑도 흘려보내면서 또 돕는 그런 삶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 각자의 진로를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주님께 맡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들 또 이끌어 가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963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남은 일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우리 남편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8963번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이 당뇨와 혈압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치유의 은혜로 인하여서 당뇨와 혈압이 정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와 혈압은 주의 능력으로 건강함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8963번님과 남편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남은 일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87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간절한 기도는 저희 아들 김정근, 김정훈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하고 정말 가장 귀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거듭남이 위로부터 나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는 건 참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정근, 김정은 며느리 지은 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875번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들 김정근, 김정은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은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7, 2, 8, 7, 5번님의 그 간절한 기도 주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이 교회로 출석하여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0: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하도록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9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 50대인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고 하십니다. 허리와 이어지는 다리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0: 50대이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귀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951번님 어머니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또 다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그 어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픈 허리와 아픈 다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와 다리의 통증은 주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그리하여 마음껏 주의 전에 오르내리면서 주님을 섬기며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3951번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는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맛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어머니가 아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어서 193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30세 된 아들과 27세 된 딸이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0: 아멘.
1: 아멘. 어머님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0: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잘 구별되게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을 만나 주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들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그리고 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1937번님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시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아멘.
1: 이제 시간이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오늘 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 모두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직 기도 제목 다 올리지 못한 것들 네, 있잖아요. 네. 모두 합해서 목사님께서 마침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믿음 떠나 있는 자녀들을 위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 제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 떠난 가족의 구성원들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들마다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힘든 이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또 시험든 이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0: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은 하루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루도 잘 살아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오천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 진행의 오천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빈곤과 소외와 고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수만 명의 실종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 교단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긴급 구호와 복구 지원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최고 단계인 국가비상대응을 선포하고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식량과 임시 쉼터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 대책도 1억 원 규모의 초기 대응과 함께 오늘 현지에 1차 구호팀을 파견해 베네수엘라 한인 침례교회 등과 협력하며 이재민 천가정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국내 주요 교단들도 위로서신을 발표하고 현지 교회가 재난극복의 거점이 되도록 자원유통과 중보기도 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미국 대륙의 뜨거운 영적 각성을 촉발했던 에즈버리 부흥운동의 진원지 에즈버리 신학교가 미국 연합감리교회 인가 목록에서 최종 제외됐습니다. 교단의 동성애 수용 방침에 맞서 성경적 결혼관을 지켜낸 결과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미국 연합감리교회 상원은 최근 교단 기준을 성소수자 포용과 동성결혼 수용 방향으로 변경한 사회 원칙 개정안을 근거로 에즈버리 신학교의 목사 안수 후보자 양성기관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에즈버리 신학교 데이비드 왓슨 총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조치

회가 상호 합의가 아닌 교단의 일방적인 독단 처분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왓슨 총장은 학교의 교리적 기준이 교단 정책과 다르더라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 왔다며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명시한 성경적 신학 신념은

0: 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번 에즈버리 신학교의 결단은 전 세계 개혁주의 고등교육기관들이 지켜내야 할 영적 정통성과 복음적 청지기 윤리의 엄중한 가치를 잔잔하지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전국의 주요 교회들이 때이른 더위 속에 갑갑한 정장 대신 가벼운 복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성도들과의 소통 문턱을 낮추는 시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폭염에 대응해 지난 9일부터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목회자 복장 간소화 캠페인을 시작하고 예배당 내 냉방 집중구역을 표시했습니다. 서울 충영교회 역시 사역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노타이 근무를 집행하기로 했으며 강남중앙침례교회는 하와이안 셔츠에 이어 올해는 폴로 셔츠를 도입해 교인들과 한층 유연한 소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독교 환경 교육센터 살림은 신간 지구를 살리는 한 가지를 펴내고 에어컨 온도 1도 높이기 등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을 통해 교회들이 탄소 중립 로드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는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제41회 전국대학교수선교대회를 열고 기독교수들이 지녀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사역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습니다. 주제 강연에 나선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며 교수들이 기술사회를 올바른 신앙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학생 선교 등 14개 분과 세미나와 함께 대학 현장에서 사역할 12명의 신규 교수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며 캠퍼스 선교 네트워크를 확장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기독교 가정 잡지인 월간 새가정이 통권 800호 발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가정을 살리기 위한 연합 문서 선교 사역을 지속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월간 새가정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난 72년 동안 전개해온 가정회복과 여성인권신장 사역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설교에 나선 박선희 목사는 사적인 요새라는 이유로 은폐되기 쉬운 가정 내부의 상처와 소외된 영혼들을 교회가 전사적으로 받아내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과 감리교 등 7개 교단의 연합으로 운영 중인 새가정은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서 콘텐츠를 통해 변화하는 세대와 소통하며 마음 편히 숨쉬기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 따뜻한 치유 공간의 역할을 감당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7도, 평양 29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무더위에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서영이었습니다. FEBC
2: 이동하면서 계속 극동방송 듣다 보면 전파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빚진 자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극동방송을 자꾸 들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먼저 전파선교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 빚진 마음이 저희 남편과 딸로 이렇게 전파선교사를 시작하면서 아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극동방송을 들었고 아 나도 누군가한테 극동방송을 듣게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실천하고 있구나. 저희 창민 효민이가 흥얼흥얼하는 게 다 극동방송 통해서 들었던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그 8살짜리가 내 사는 동안 찬양하겠다고 막 그런 찬양을 부르는데 아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싶어요. 엄마 예배 갈 시간이잖아. 엄마 극동방송 듣자 하면서 그 방송을 켰을 때 그 가정에 생명이 더 움트고요. 그 가정에 찬양이 흘러넘치고요. 그 가정에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돼요. 우선 켜세요. 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3: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은 압니다.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압니다. 그렇게 전파 선교사님들은 스스로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시는 건 어떠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가입할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그 안에 말씀과 찬양이 가득함을 알 수 있다는 성도님의 말처럼 일단 전파 선교사로 함께한다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스테이션 FM.
1: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0: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조은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름다움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올해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맞이하는 보훈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쁨도 아픔도 슬픔도 감사도 기대와는 다른 상황에 놓였던 순간도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질 때는 일으켜주시며 길을 찾아 헤매일 때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삶의 무게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계실까 하는 연약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될 올해의 후반기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날들은 감사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날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시며 남아있는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사랑은 넓어지며 성김은 더욱 따뜻해지게 하옵소서. 엘리몰 니몰델링도 완공케 하시고 통일 선교부에 복음 통일을 위한 해외 아우리치, 선교구별, 국내 아우리치 등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동방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와 열방을 품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마음에는 위로를, 아픈 몸에는 치유를, 어려운 가정에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조와 복구의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작은 교회의 말씀 사역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필요한 작은 교회들과 섬기시는 목회자들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건강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전악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안내, 차량 봉사, 주방 봉사 등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섬김이 기쁨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회복,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잘했어요. 오늘도 죽였습니다. 참, 참 잘해요. 제가 지난주에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미항, 아름다운 항이라 그러죠? 시드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드니가 아름다워도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아요. 갔다 오면 우리 교회 너무 교회 오고 싶고, 제가 이래 봬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제가 다 관람을 했습니다. 어렵게 티켓을 사서 그까지 갔는데 오페라 하우스 한번 가보자. 건물만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어렵게 티켓팅을 해서 갔는데 베토벤 운명 교향곡

넘버 5를 여자가 지휘하는 거예요. 80명의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자리가 2600석이 자리가 하나도 빈 자리가 없어. 꽉 찼어요.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말을 하고 싶으냐. 그렇게 끝났는데요. 전 세계에 오신 그 관람객들이 지휘자에게, 이 연주자에게 세 번을 박수하는 거예요. 계속 나올 때까지. 브라보! 나도 같이 앉아서 뭐 이래. 이래. 세 번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야, 그러면서 내가 배웠어요. 같이 정말 축하해주고, 감동받았다고 즐길 줄 알고, 이렇게 높여주는 그 자세가 나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전부 다 기립박수 하는데. 제가 뭔 말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저렇게 잘해도, 그래, 뭐, 너희나 해봐라. 뭐, 이런 거. 이거 안 된단께?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 알아들으면 박수라도 해야지.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앞뒤로 바라보고 이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하트 하나 탁 보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아, 이제야 얼굴이 조금 펴졌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교회 오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최고예요. 교회 오면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6.25 제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같은 날이 참 설교하기 힘듭니다. 왜? 제가 전쟁을 겪어봤어야 알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왜 이 6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리고 휴전될 때 1953년 7월 27일 밤 10시, 3년 1개월 동안에 이 땅에서 무려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학도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공식 기록입니다. 중공군이 19만 명, 무려 이 한반도에서 7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71만 명. 이 비참하고 이 처참한 사상자, 이 희생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죄 없는 민간인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부가 30만 명, 고아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전쟁 역사 가운데 가장 최악의 사상자를 낸 6.25 전쟁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이 땅 위에 이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내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과거에 있었던 이 같은 비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배고파한 사람은, 과거에 눈물 흘린 사람은 성공 후에도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도 그때를 잊지 않습니다. 그때를 늘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의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결코 이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6.25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오늘 이 자유를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축복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값진 눈물과 희생과 생명의 헌신으로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6.25 당시 우리 선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 아픔을 통해서 가난과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처음으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보따리 사고 피난하면서, 아, 우리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은 성숙해졌고 강해졌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비로소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평화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자리잡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저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손잡고, 목사님, 그때 당시 제가 12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침부터 저 손을 잡고 얼마나 우는지. 아니, 제가 모르잖아요, 저는. 저를 잡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가난과 싸웠습니다. 자식에게 막는 이 가난을, 배고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죽도록 고생하며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0년 당시 우리나라는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한 나라가 120개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못 샀냐? 저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이 179불이었습니다. 태국은 220불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79불입니다. 우리 밑에는 달랑 인도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2025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약 3만 6천 달러 수준입니다.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76불에서 여러분 76년 만에 3만 6천 불이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시드니에 가보니까요, 전부 다 놀러 온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여기 가도 한국말, 저기 가도 한국말. 나는 나만 온 줄 알았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 야,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세계 어디 가든 디아스포라 한국 민족이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76년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뚝 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POP, K-FOOD, K-CULTURE 얼마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은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기적의 나라다. 얼마나 감사해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지금부터 30여 년 훨씬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갔을 때는 아이들조차도 코리안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때는 한국이 잘 못 살 때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도 안 해. 요즘에는 탁! I'm Korean! 아니, 축구 빼고.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애들이 와서요, 누구 나라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K-POP

아들이 막 목에 힘주고 막 전 세계에 사는 아이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BC 587년에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도 나라도 모든 재산도 고향도 다 잃어버리고 70년을 바벨론 남의 나라 가서 노예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절망적이. 그러니 앞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하루하루 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는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눈물 나는 상황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세요?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음성이 있어요. 첫째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자식이 전부예요. 그 자식에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해서만 아낌없이 희생하죠. 저는 이 한국에서 와보니까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시집 장가 보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 아들도 다 돌봐달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할머니들이 주일날 봐요 저녁에 봐요 전부 다 포항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많아. 왜? KTX역에 기차 타고 서울 가는 거. 왜? 아들 봐주러 가. 자식이 전부인 거예요. 자식이 전부. 얼마나 귀합니까? 내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젊은 애들도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저거밖에 몰라. 그런데 애를 길러보고 애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저도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엄마를 보지를 못했대요. 왜?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을 임신 중에 각혈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 암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권유하기를 어머니 아이는 다음에 또 가지면 되니까 당신이 이대로 죽습니다. 아이 포기하고 항암치료하자고 항암치료하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약을 주는 약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리고 그때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아이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 아이를 놓겠다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치료 포기하고 그 목사님을 출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어나고 20일 동안 젖을 물리다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 갔어요. 할머니 말로는 그 목사님의 엄마는 죽으면서 그 새끼가 불쌍하고 새끼를 두고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눈을 못 감았대요. 눈을 못 감았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딸아 네 새끼 때문에 그러냐? 염려 마라. 내가 잘 돌보고 내가 잘 키울게. 그러니까 그때서야 딸이 눈을 싹 감더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눈을 감더래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잘 알아서 그때서야 성장했을 때 이 엄마 얘기를 해줘서 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설교할 때만 되면 눈물을 흘리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찌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식 잠깐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잊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있으면 사람이 많이 붙어. 내가 잘 되면 연락도 많이 오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 떨어져 봐요. 내가 없어져 봐요. 실패해 봐요. 다 떠나. 사람은 그렇게 변하고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하반절에 여인이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김 같이 그랬어요. 아, 네. 여러분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긍휼히 여긴가? 내 자식 비록 몸이 아파도 내 자식 건강하지 못해도 내 자식, 내 자식이 세상에 제일 이뻐. 애를 낳아봐요. 그 자식이 최고로 이뻐. 우리 딸이요, 저한테 지 딸을 보여주면서 자랑한다고 하면 내가 500원 내야 돼. 여기서 자랑이 아니고 난 설교하러, 아빠 우리 딸 이쁘지? 그래 이쁘지. 나도 너를 최고로 이쁘다고 생각한다. 나도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근데 지 눈에는 지 딸이 최고로 이쁜 거야. 요즘 제 손녀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일어났다고 또 연락이 와. 다 일어서는데 뒹구면 뒹군다고 연락하고 앉으면 앉는다고 연락하고 일어서면 일어섰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자기 태어난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거나 지금 아프거나 지금 조금 손해보거나 지금 답답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전부예요. 전부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줬다는 건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미치도록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요즘 주례를 많이 합니다. 보면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에 들어보면 한 명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오빠 아유

때까지 둘이 막 눈에 별이 보이는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요. 마땅하지. 그래야지. 그 사람이 전부로 보여야지. 결혼도 안 해보셨나? 아멘도 안 한다. 사랑도 안 해보셨나?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딴 여자가 보이면 그때부터 바람.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80억의 인구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하나님이 듣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여러분, 옛날에는 중요한 거 있으면 전부 다 손바닥에 썼어. 예, 전화번호 딱 썼어. 요렇게 내가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핸드폰에 찍으면 되지. 옛날 생각하고 좀 들어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옛날엔 다 손바닥에 썼어, 중요한 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손바닥에 쓴 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 손바닥에 쓴 거는 얼마 안 지서 씻으면 다 지워져. 그러나 새긴 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돼.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앞날,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내 힘으로 됩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식들 내 힘으로 되냐는 거. 안 돼요. 여러분, 병은 절대로 자랑하지 마세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그런 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 병원에 가면 일주일 내로 돌아가시더라고. 아니, 정말이야. 절대로 병원 자랑할, 나 병원에 간 적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무병조사. 아무도 병이 없는데 갑자기 가는 분이 있어. 좀 유식한 말 제가 쓰는 거예요. 무병조사 일병장수예요. 평생 골골 앓는데 이 골골골 아픈 사람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신다, 전부 다. 우리 교회 당회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회장이 뭐요? 당뇨병 환자예요. 이분들 옆에는 주위의 권사님들이 지키고 있어. 부인이 뭐 먹으려고 그러면 여보!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교회 오는데요, 성경책보다 약봉다리가 더 무거워. 잔뜩 들고 오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주신, 건강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오늘 그게 이 말씀이에요. 1866년에 토마스 오베다이어 치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 너무 약. 그래서 이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세례 받고 무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신학교. 근데 신학교 나가 목사가 됐는데 몸이 너무 약하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매일 우는 거죠, 기도하는. 왜 하나님 나를 목사로 시켰는데, 좀 건강 주셔야 되지. 왜 이렇습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이 그날 아침에 성경을 다 읽게 해주신.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여호와의 사랑이 무궁하므로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너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아니? 너 힘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아, 이분이 그날로 은혜 받고요. 너무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거 회개하고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그분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목회는 할 수 없었지만 그분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찬송가를 무려 1,400곡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몇 살까지 산 줄 알아요? 94세까지 살았어요.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분의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예레미야가 3장을 읽고 너무 은혜 받고 쓴 노래가 393장이에요. 여러분 중에 저 아멘은 왜 저래 하노? 아멘 해야 되나?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할 때 더 좋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이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 다 했어요. 1분만 참아.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20년 전에 제가 임종 예배 드렸던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분이 기억나더라. 우리 동네 경상도 사람이에요. 은퇴 집사님 이제 임종 예배 드리라고 해서 막 뛰어갔어요. 가니까 은퇴 권사님, 부인 권사님, 새 아들, 며느리 다 있어요. 아버지 천국 가시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아버지가 입을 떼서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분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하니까 부인 권사님이 막 벌써 주저앉아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랑해 하는데 우실까? 나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영감탱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웃지 말고 여러분 다 좀 경상도 어르신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말해야 되나? 말해야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아들들 결혼한 지 다 30년 이렇게 했잖아요. 다 아들들이. 그 아들들에게도 사랑한다, 고맙다 하니까 그 세 아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은혜를 못 받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알아서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고맙다고 얘기 좀 제발 하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도로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6.25 76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잊지 않으시고 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앞길, 이 대한민국, 저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너무너무 열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만극하신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불쌍한 북한의 우리 결의 우리 동포들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오늘 수료하시는 새가족들 위에, 오늘 해병대에 입소하는 사랑하는 아들 위에,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방문해 주신 우리 귀한 박은득 선교사님의 앞날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 데이
1: 6월 2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북한을 떠난 탈북민이 수만 명에 달합니다. 네. 예,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생활을 크게 뒷받침 또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1: 이분들이 가족에게 보낸 자금은 가족들의 생계비가 되고 네. 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큰 힘이 됐는데요. 그래서 한때 이곳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을 둔 집안이 결혼 상대자로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요즘은 경비가 참 삼엄해졌다고 하죠.
0: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 단속을 하더니 이 가족들에 대한 감시도 심해져서요. 남한이나 뭐 중국에 있는 가족들, 탈북민분들의 연락이 오면 그것조차 멀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그나마 이어가고 있던 가족들의 연락도 끊어놓고 있는 북한 당국. 만날 수도 없는데 이제는 연락도 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1: 민족의 비극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탈북민 분들 또 그 가족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안녕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북에서 오신 분들과 또 그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또 하루속히 통일되어서 아픔과 비극의 눈물이 속히 지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의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남기실 수 있고요.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세요. 샵 1069번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0: 생방송 OFD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아이빅밴드의 예수께로 오세요 전해드렸는데요.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1: 네.
0: 우리 보고 싶은 가족들 그나마 전화로 뭐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연락 오던 것들도 이제는 북에 있는 가족들이 당국의 눈치 보느라 험한 말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1: 네.
0: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이
1: 아멘.
0: 상황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이런 아픔 없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줄 출석 인사로 샵 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울산에서 먼저 인사를 주셨어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0: 네.
1: 북녘의 자매 형제들은 우리의 한 가족이잖아요 하시면서 3233님 아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그리고 6089님도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여기 파주인데요. 탈북민분과 통일전망대 가고 계시대요. 함께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방송이 너무 귀하다고 감사하다고 최고라고 꼭 필요한 방송이라고 자랑스럽게 계속 칭찬해
1: 세상에.
0: 주시네요 하셨는데 저희는
1: 네.
0: 칭찬받을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혹시 그 같이 듣고 계신 그분은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샵 1069번으로 같이 또 주시면 함께 저희가 출석 인사 가운데 선물도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손주들과 매일 기도합니다. 북한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아직 어려서 북한에 대해 얘기는 깊이 못했지만 조금씩 해준 북한 이야기로 매일 기도하니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손주들은 6살, 9살 남자아이들이에요. 손주들 기도에 은혜 받는 할머니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려줬을 때 아이들이 또

0: 아이들에게 주신 감동으로 기도할 거 아니에요.
1: 네.
0: 저도 듣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1: 우리 아이들에게 잘 모르지만 또 어렵지만 그냥 함께 살아갈 통일의 그때를 얘기해 주시고 같이 기도의 마음을 갖자고 서로 축복하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회사의 성도님도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북한 성도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셨는데요.
0: 아멘.
1: 많은 분들이 어제 주일도 보내면서 그러셨을 줄 믿습니다. 함께 아멘. 기도의 마음 계속 모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해피데이, 출석 인사는 끝까지 샵 1069번 또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월요일은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한뼘 차이 준비하고 있고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찬양의 한 소절을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북녘 땅에 꼭 전하고 싶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까지 이어집니다.
1: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역시 문자로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1: 차이! 오늘도 또 한 가지의 남북한 언어 차이를 또 살펴보고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또 도전을 #1069번으로도 해주실 수 있지만
1: 네.
0: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하시면
1: 맞아요.
0: 로그인하시면 또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 어플로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셔야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참여, 참여하게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1069번으로도 퀴즈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터넷 용어예요.
0: 근데 네. 이 인터넷 용어 저희는 보통 그 영어를 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북한에선 한국어를 쓰다 보니까 좀 더 이 표현이 바로 떠오르고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예. 자, 어렵지 않아요. 힌트는 저희가 대화 이후에 꽁트 이후에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정답 보내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2: 민수와
3: 하나의
4: 한뼘 차이.

0: 여보, 나 이거 좀 봐주면 안 되나요? 지금 망 접속이 안 돼요.
1: 어? 뭐가요? 무슨 망에 접속하는데 여보?
0: 아유, 지금 얼른 이체해야 되는데 망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거 맞는데?
1: 아, 이거 아이디랑 비번 쳐서 하는 거를 망 접속이라고 하는구나.
0: 아, 북에서는 인터넷이 없잖아요. 그래도 인트라넷이 되기는 하는데 남한에 오니까 여기저기서 개인 번호랑 암호랑 적는 게 왜 이리도 많은지.
1: 자자, 보자. 여기, 아, 자기야. 여기 대문자로 안 썼잖아, 대문자.
0: 아, 그래요? 아유, 안 되는 줄 알았지 뭐예요. 두 번만 더 실패하면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자기야, 앞으로 이런 거는 안 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야지. 알겠죠?
0: 아유, 역시 우리 여보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2: 요즘에 아이디랑 비번도 각 사이트마다 너무 달라요.
3: 맞아요.
2: 써야 되는 것도 다르고 네. 또 그래서 어디다 기록해 놓는데 어디 기록해 놨는지 또 찾기도 어려워. 하도 많은데 어쨌든 어떤 인터넷망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망 접속을 해야 합니다.
3: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 접속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보기까지 두 개 내어 드리는데요.
2: 네.
3: 1번이 로그인.
2: 로그인. 2번
3: 충전.
2: 충전입니다. 망 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 사실 이 말도 북에서 써본 사람보다는
3: 네.
2: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북에는 인터넷은 뭐 거의 없고
3: 맞아요.
2: 쓰는 사람이 없고 그나마 북한 내에서만 작동이 되는 인트라넷이 있고요.
3: 그렇죠.
2: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에 오신 탈북민 분들이나 또는 어르신들이나 이 망 접속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 이게 와이파이 개념도 있고 데이터 개념도 있고 요거를
2: 네.
3: 딱 쓰고 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자주 하는 문자 어플 있죠.
2: 네.
3: 그 어플이나 할 때 어디를 들어가도 다 필요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뭐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해도 그렇고 장바구니 여러분 쓰시려고 해도 그렇고 넷뿅뿅뿅이나 뭐 디즈뿅뿅뿅 이런 거 OTT 보려고 해도 다 어쨌든 접속을 해야 돼요.
3: 쇼핑할 때 다 필요하잖아요.
2: 네. 망 접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는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1번
3: 로그인.
2: 로그인이다. 2번
3: 충전.
2: 자, 정답 어디로요?
3: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0487님이 처음에 통신망이라고 보내주셨어요.
2: 네.
3: 그렇죠. 통신망 가운데 우리가 특정 뭐 사이트나
2: 그렇죠. 들어가는 거
3: 서비스를 이용할 때
2: 이용하려면 처음에 내가 이 회원이 맞는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 그렇게 들어가는 행위를 망 접속이라고 북에선 부르고 우리는 1번
3: 로그인,
2: 2번
3: 충전.
2: 자, 정답 샵 1069번호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거나

0: 했던 뭐 금융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개인 보안을 위해서 한번 쓰면 로그아웃을 잘 하셔야 돼요.
1: 아, 맞아요.
0: 네.
1: 그 같이 쓰는 와이파이도 이렇게 망 접속을 했을 때 그때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망을 접속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다 사용 끝나셨으면 로그아웃을 하시도록 저희 힌트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정도 남겨주시고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월요일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같이 걸어가기에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산에서 온 김희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잘 잡게 하시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사랑하시고 다른 동물들과 달리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고 하늘과 하늘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영접하는 자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0: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로 꽃향기로 살아가렵니다.
1: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의 고백.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가 전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올려드릴까요?

찬양사역자 신현재 씨의 네, 진정 사모하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이 땅 가운데 고락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의 주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구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의 무산이 고향인 김혜은 자매의 선곡으로 함께하는데요.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자매의 고백과도 같이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고향 무산을 더불어 북한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송이 되길 바라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우리 옹기장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도 무산이 고향인 김희애 자매 선곡 내 진정 사모하는으로 함께했습니다.

0: 우리 김혜은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하셨는데요. 아,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으시네요 하시면서 얘기 나눠주셨는데, 많은 탈북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OAPD에 함께하고 계신 시간 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 편짜리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 망접속이라는 북한어 표현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로그인이고요.
0: 네.
1: 2번이 충전인데 우리 5756님께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서 요 망접속을 아주 잘하시고 여기다
0: 오.
1: 답 남기는 거 맞나요?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잘하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저도 매번 접속할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법을 드려야 될까? 그래도 메모장 같은데 꼭 적어 놓으세요. 네.
1: 저도 지난 주말에 요 망접속을 한열몇 번을 실패해서 다시
0: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1: 그러면 인증번호까지 받고 다시 하면 되죠.
0: 예, 네, 그래요.
1: 천천히.
0: 네. 자, 북한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424 성도님도 울산에서 남겨주셨는데, 오늘 망접속이

0: 이라는 북한어 표현에 우리말 표현을 여러분 맞히시면 됩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1번이 로그인, 2번이 충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망접속을 잘 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전해주세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0: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겹자이 퀴즈의 정답은요?
0: 망접 속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1번 로그인입니다.
1: 로그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로그인을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잘 로그아웃 하셔라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0: 네.
1: 자, 매번 운전하느라 듣기만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문자 남깁니다 하시면서 0544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0: 네.
1: 자, 정량 로그인 늘 극동방송 통해서 나라를 위해 또 북한을 위해 기도를 잊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0: 아멘.
1: 우리 0544님 덕분에 저희도 더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샬롬 하시면서 새싹회원 7473님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극동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며 갑니다. 언제나 극동방송에 로그인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셨는데 정답까지 매일같이 들어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병원 진료보고 이제 집 가는 길에 감사 찬양 아까 들으며 가고 있다고 1222 성도님도 정답과 함께 남겨주셨고 북한의 복음 자유를 위하여 오늘도 파이팅! 3094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0: 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따라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로그인 하셨어요.
1: 네.
0: 근데 이게 점점 저희가 적응해 나가고 뭔가 새롭게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 로그인할 일이 참 다채롭게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1: 그래요. 네.
0: 그래서 아까 841님이 인터넷 로그인 들어가는 게 무척 힘들어요. 비번이랑 적어놓고 사용해도 자꾸 틀리고 하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1: 예.
0: 우리 아이디만 해도 몇 개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얼굴인식 이런 거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진짜 좀 어렵긴 한데 디지털 조금 뭐랄까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어른들 위한 교육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렇죠? 자, 그리고 포항입니다. 삼겹살과 점심 먹으면서 듣고 계시대요. 이사빌리님. 저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0: 후식까지 먹었는데
1: 자, 정답 남겨주셨고 우리는 인터넷이 정말 생필품 수준인데 북한은 아무나 못 쓴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하셨어요.
0: 맞아요.
1: 네. 이게 외부의 정보가 들어갈까 봐 이제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회사에서 쓰는 인트라 그 망처럼 본인들끼리 제한된 어떤 영역만 풀어놓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보고 일산 집에 가는 길에 찬양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하셨던 1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복음 통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1번 보내신 6147님 오늘도 찾아와 주셨어요.
1: 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순천이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9182님 로그인 남겨주셨는데
0: 네.
1: 지난주에는 그 6월 말치고는 되게 선선했는데 이번 주는
0: 맞아요,
1: 폭염이
0: 맞아요.
1: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조심하셔야
1: 다들
0: 돼요.
1: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0: 방금 로그인을 방금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1: 네.
0: 어플리케이션으로 1202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OFP데이 들어보라고 추천해줘서 오늘 두 번째 출석이시라고 하셨던 0363님.
1: 네.
0: 아, 친구분도 알려드리고 좀 보내드리고 싶긴 한데 북한에 대해 더 알게 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1번 보내주셔서 선물 드리고요. 7473님도 보내드리고 출근 중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여해주셨던 2802님도 드리고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하셨던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드리고요.
1: 네.
0: 제가 몇 분 더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8085 성도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북한 얘기를 들으면 고인이 되신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가까운 파주에 사셨던 아버지는 늘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럭을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통일이 돼서 함께 다 같이 잘 되길 기도한다고 고양시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같이 동역하며 기도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는 일체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런 법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이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별 저항 없이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코 그 정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악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저항이요 방어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0: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이고 울산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군대 생활한 것 빼고는 지금까지 쭉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인 딸,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안수 집사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전원택 안수 집사님의 교회 소개, 목사님 자랑으로 오늘 복소리 시작합니다.
1: 제가 섬기는 교회는 울산 중구에 있는 연세축복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권영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목사는 세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 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 목사님은요, 성도님들과 격이 없이 편하게 지내시는데요.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만은 타협이 없으시고 성도들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십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결혼생활이든 자녀 문제이건 직장생활이든 그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 네, 우리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요?
1: 부모님이 결혼하셨을 때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셨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이셨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어머니의 전도로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저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12평 정도 되는 작은 빌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지만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중국집도 해보고 조선소에 운영하는 훈련소에서 들어가 5개월 교육을 받고 조선소 하청에서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도 주일은 꼭 지켜서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 모태신앙으로 착실히 예배 시간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전원택 청년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십니다.
1: 하청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직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운 겨울에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험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하나님, 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1: 어느 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밤에 꿈을 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에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아이가 찾아와서는 어머니 치마 속으로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낯선 아이가 치마 속으로 쏙 들어오기에 얘가 왜 이러노 하고 놀라셨는데 그 애가 안 됐는 측은한 마음에 그 애를 씻기고 씻겨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30살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마음을 주셨고 6개월 만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2: 할렐루야! 우리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원택 집사님은 어떻게 전파 선교사의 이름을 갖게 되셨을까요?
1: 전파 선교사

0: 결혼하고 나서 하게 되었는데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그래 내가 직접 전도하지는 못해도 전파 선교사를 통해 전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결혼하고 집사람 처가인 광양까지 울산에서 광양을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에 광양에 극동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양 근처에 가면 극동방송이 잡히지 않아서 답답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양에 극동방송이 생겨서 거기서도 극동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을 듣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처가에 오갈 때면 주파수를 바꿔가며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전파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방송을 듣고 이 귀한 방송이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고 있으니까 울산 극동방송에도 전파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을 살리는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 극동방송이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시지 않겠습니까?

0: 여보, 마리아, 나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부족한 나를 묵묵히 뒤에서 참아주고 이끌어줘서 너무 감사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자. 사랑해요. 예주야, 예주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주영아, 주영이를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 우리 아빠랑 엄마랑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 열심히 살자.
1: 그리 길지 않은 음성 편지이지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전원택 집사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빨리 만나 20대에 또 10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30살에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이 20살에 주님을 만나고 15살에 주님을 만나면 그 청년들이 주님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우리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소리, 전원택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각각 그 힘대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에게 그렇게 되니라. 아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때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던 바로 그때였고,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였고, 안디옥 주민들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성령으로 안디옥 교회에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이 말이 그저 예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 역사가로 유명한 이 요세푸스도 자기 자신의 저서에서 이 시기에 유대에서 아주 큰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가보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들었던 이 예언은 그저 막연한 불안이나 아니면 아주 먼 지역에 작은 어려움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의 그 생존이 걸린 아주 위기의 소식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알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가보도 이런 예언을 한 안디옥 성도들에게 예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아주 특별한 능력, 예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단순히 알려주는 정보 전달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가보를 통하여서 유대 형제들의 어려움을 미리 듣게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그 어려움을 듣고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야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도울 수 있는 처지냐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이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아직 정리되어야 할 것도 많고 또 새롭게 세워야 할 것도 참으로 많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인한 갈등도 아마 안에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거기에 성령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이들이었기에 그것을 배워야 할 일도 참으로 많았고, 또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아무로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다 살펴보면 사실 자기 형편을 돌아보기에도 벅찬 상황이었지만 아가보를 통하여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닥칠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성숙한 교회는 자기 안의 문제만 들여다보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고 개인이 문제 가지지 않는 개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저마다 다 기도 제목이 있고 힘든 구석이 그 누구 한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지요. 그리고 당장 내 삶의 무게만으로도 힘든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의 문제 안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 말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나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돌보아야 할 형제가 누구인지 묻고 찾는 이들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복음이기에 그 복음을 통과한 교회의 모습은 당연히 이웃을 돌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이웃을 향한 닫힌 귀를 열어서 그 아픔을 듣게 하고 또 이웃을 향한 그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반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그저 나만 잘 살면 되었습니다. 사회에 어떤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되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삶과 내 형편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지나고 나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형제의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니 나의 아픔은 여전하고 나의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형제의 어려움에 더 이상 남의 일로만 느껴지지 않고 그 아픔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종교의식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반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거기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을 그 공동체에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는 이웃을, 형제를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가보를 통하여서 기근의 예언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한 이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또 어떻게 보냈다고 하느냐 하는 표현인데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을 한 일을 두고 제자들이라

말씀하고 아주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바나바로부터 초빙되어 온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두고 제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세워진 지도자들도 분명 거기에 있을 것인데 그들을 두고 제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 또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는 왜 안디옥 성도를 두고 굳이 제자들이라고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고 합니까? 제자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을 두고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의 어려움 앞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두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제자로 불린 것은 그냥 그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기 때문에 제자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누가는 그들을 두고 제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반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각 그 힘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말이냐면 저마다 자기의 형편대로 했다라는 것이 바로 각각 그 힘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같은 금액을 냈거나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형편과 그 분량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의 목을 헌신하고 섬겼다는 것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일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섬김을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힘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서 참여했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섬김은 절대로 비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가를 경쟁하는 게 섬김이 아니고 또 누가 더 크게 보이는가를 자랑하는 것도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질문은 다르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앞에서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나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를 묻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질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서로 비교하지도 않았고 또 과시하지도 않았고 또 외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맡은 만큼 그만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그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어려움 앞에서 마음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형편대로 실제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섬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타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안정되지 않았고 받을 것이 많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섬길 입장이 아니라고 말해도 관계없을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도 그 형편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잘 결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지만 안디옥 교회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왔는 큰 은혜를 입었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가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니 그 은혜를 그저 자기 안에만 쌓아둘 수 없었던 것이죠. 받은 은혜가 감사가 되었고 그 감사는 형제 사랑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지닌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넘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넓고 깊은 장벽이 놓여 있는 관계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그 복음이 그 고를 메우고 장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서로를 인정하며 부족함을 채우는 관계가 지금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말로만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손을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펼치고 있고 안디옥 교회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 섬김의 손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이 복음 때문에 관계가 바뀌어지고 사랑의 방향도 바뀌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저 친한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나 배경이나 직분의 벽을 넘어서 서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그 손을 뻗어야 할 것이며 또 지체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를 향하여 손을 펴야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오천 중앙교회는 말로만 하나가 되는, 그렇게 말로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주민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오천 지역, 오척 지역에 사는 이 주민들에게 참 너네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네들 다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칭찬은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세워가십시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지요.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마음을 먹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30절에 보니 이를 실행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 하기로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작정한 대로 손과 발을 움직여 실제로 행동했다라는 이야기가 실행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분명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마음에만 그치고 나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고, 섬기면 분명 이 좋은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생각에서 멈추고 나면 누군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듣고 각각 그 힘대로 돕기로 작정했고 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 실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그저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사랑을 그저 감정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형제의 어려움 소식을 듣고 실제로 행동하며 반응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도와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찾아봐야 하는데, 또 연락해 봐야 하는데, 또 섬겨야 하는데 라고 하며 우리의 생각과 감동에만 지금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는 아닙니까? 참된 믿음은 그렇게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실제로 행하는 데서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도 함께 움직이게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할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친히 진짜 무릎을 꿇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손을 열고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 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내가 가진 힘을 이 누가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드러나고 그저 사랑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고 실행할 때에 드러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0: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섬겼고 또 그 사랑을 실제로 흘러보내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에 안디옥 주민들이 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이 11장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말씀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마침내 받은 그 은혜를 형제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은혜는 그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흘러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참된 믿음은 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손을 열어야 한다는 것 또한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흘러보내는 곳, 그곳이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면 교회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된 여러분, 여러분은 형제들의 어려움을 혹시 듣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분량만큼 지금 섬기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사랑을 마음에만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받을 사랑만 지금 개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에 형제의 어려움을 듣는 귀가 생기고 그 각각 힘대로 섬기는 손과 발이 있기를 소망하고 사랑을 실행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쫓고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의 표적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된 게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아, 도로 위에 표지판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의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표적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요, 표적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분을 통한 기적만을 바라는지 돌아봅니다. 결국 예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 관계를 돌아보게 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이 찬양으로 오늘 새 깨라를 시작해보고 싶네요. 오직 예수.

김명식의 목소리로 오직 예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참 오직이라는 말이 참 좋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람입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목사님 주신 말씀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 표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솔직히 우린 기적 좋아합니다. 기적. 기적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기적을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막 끼워 맞추죠. 저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진짜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 내가 바라는 거 그분,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내가 따로 목적은 막 다른 데다 두고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이가 막 전화해가지고 아빠 사랑해 막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알고 보니까 용돈 달라는 얘기, 용돈 달라는 그 전화 죽어도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용돈 달라는 거 살짝 씁쓸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막 예배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용돈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씁쓸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건 관계죠. 정말 내가 하나님 보고 싶고 사랑해가지고 전화를 했는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쁘면 용돈도 주겠죠. 그런 순서가 최고입니다. 자,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길 소망하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

0: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찬 목소리로 밝게 찬양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월요일을 맞고 계실지요? 6월 한 달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네요. 내일이면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도 7월 잘 맞이하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더운 여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겠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신앙의 방학, 교회의 방학 기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했다가 돌아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돌아오면 더 단단해지긴 하는데 안 돌아오게 될까 봐. 예. 자, 이 시간에 우리 5년 방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저 권기태님 되시죠?
1: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받았어요.
0: 예?
1: 오늘 온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맞아요.
0: 와, 제 목소리 듣자마자 바로 하시네요.
1: 예.
0: 오늘 뭐 선물 받으셨어요?
1: 아, 연어.
0: 연어?
1: 연어 아, 온 것 같더라고요. 잠깐.
0: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지금 네, 일하시는 네, 중이세요?
1: 네, 잠깐 괜찮아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
0: 지난번에 그 교회 갔다라는 소식 들었거든요.
1: 네.
0: 지금 잘 다니고 계세요?
1: 예, 네, 다니고 있어요.
0: 아이고, 잘 됐네. 우리 4월 네. 말에 통화했잖아요. 올해 4월 말에. 응?
1: 네.
0: 그쵸? 그때 방학 네, 몇 년 네. 방학이었죠?
1: 5년이요.
0: 5년 방학?
1: 네, 4년인가 5년. 코로나 4년. 때까지 갔어요.
0: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하고
1: 아,
0: 통화
1: 저기 예 저거는 했어요. 그 뭐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인터넷 예배 들었어요.
0: 아, 인터넷 예배는 4, 5년 동안 계속 들으셨어요?
1: 네.
0: 근데 그래도 다시 저하고 통화 되고 나서는 교회 직접 가셨군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 그 다니는 네,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닌 것 같은데?
1: 네, 그냥 일반 교회 오이의 교회라고.
0: 예.
1: 예. 성결교회 같던데 거기도?
0: 집 근처에 있는 교회.
1: 바로 앞에. 그.
0: 바로 앞에 지금 네. 시흥사시잖아요.
1: 예, 네, 맞아요. 시흥이요. 목사님이 젊으신 분인데 그 찬양 그 하시는 분이에요. 뭐 부흥 목사님도 있고 막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0: 이 교회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어서 갔어요?
1: 아니,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다녀갔고요.
0: 제일 친한 친구가?
1: 네.
0: 그때 저하고 통화 연결되고 나서 바로 그 주에 가셨나요?
1: 그 교회를? 다음 주에 갔나? 그 다음 주에 갔나 그래요?
0: 아무튼 아, 빠른 시일 안에 갔구나.
1: 4주 됐어요. 4주.
0: 4주.
1: 4주인가 5주인가 됐어요.
0: 그리고 그때 교회 네. 잘 다니는 여자친구에게 네. 극동방송을 알려주겠다고 했던가요?
1: 아니, 그 친구도 제가 알려줘갖고 그 어머니도 지금 듣고 계세요.
0: 여자친구도 듣고 있고 엄마도 듣고 네. 있고
1: 네.
0: 여자친구는 지금 교회 다녀요?
1: 다니죠. 찬양인도도 하는데요.
0: 와, 그러니까 저하고 전화통화 될 때 여자친구는 교회는 다니고 있었군요. 극동방송은 네. 못 들었어도.
1: 네.
0: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자친구가 우리 권기태님 교회 간다고 하니까 좋아하겠는데요?
1: 네, 좋아하죠.
0: 같은 교회는 안 다니고요, 지금요?
1: 네, 같은 교회는 안 다녀요.
0: 일단은 권기태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1: 그렇죠, 믿음이
0: 누구랑 같이 뭐 다니는 게 사람,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믿음이 그렇죠. 좋은 사람 같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0: 어이구, 참 아무튼 잘 다니실 것 같네요, 앞으로. 자, 네. 연어 선물도 받으셨고 김 세트도 받으셨죠?
1: 네, 김 예, 아주 맛있다고 하죠.
0: 예, 김 감사합니다. 세트도 받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년 네. 만에 교회를 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 말씀도 이번에 잘 들어오고 잘 맞고 네. 좋던가요?
1: 뭐 그냥 보통인데 아직 뭐 제가 또 저도 노력을 해야죠.
0: 그래도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셨으면 그 첫 예배가 네.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좀 더 열심히 뭐 믿어야겠다 생각은 했어. 나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0: 네.
1: 그래도 또 주위에서도 이렇게 뭐 인터넷 예배보다는 실제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또 낫다고 하니까.

0: 네네.
1: 예.
0: 그래요.
1: 하여튼 뭐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0: 그럼요. 이것도
1: 예, 제가 뭐
0: 기적이죠.
1: 이렇게 이그 극동방송 듣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한 3, 4년 전부터
0: 어떤
1: 예.
0: 변화가 있었는데요?
1: 이렇게 막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어요.
0: 네.
1: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했는데 그때는 돈도 못 벌고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회사에 취직하고
0: 네.
1: 네, 좀뭐 투자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0: 아, 그래요.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게 되신 거죠?
1: 제가 그 운전일을 해요 회사에서
0: 예.
1: 운전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그 음악 듣다가 이제 들을 게 없으니까
0: 네.
1: 우연찮게 그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라디오를 듣다가
0: 네네.
1: 보통 89.1이나 그런 거 듣고 뭐
0: 예.
1: 영화 음악 듣고 하다가
0: 네.
1: 아 이제 들을 게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우연찮게
0: 그러다가
1: 누가
0: 또,
1: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0: 그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오후 3시에 우리
1: 네
0: 새끼라 듣다가 또 전화 연결되고,
1: 네
0: 교회 가겠다. 기도도
1: 네
0: 하고, 직접 가고.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1: 네
0: 자, 우리 이제
1: 되게 뭐
0: 권기태님.
1: 감동스럽더라고요
0: 권기태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1: 네
0: 이번에는 또 축하의 꽃바구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1: 아
0: 써져
1: 너무
0: 있는.
1: 너무 많이 주셔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0: 아, 좀 부담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1: 너무 많이 주셔갖고
0: 예.
1: 너무 큰 선물을
0: 아이고,
1: 주셔갖고
0: 다
1: 이제
0: 이렇게
1: 그
0: 교회를 가게
1: 선물보다 이제
0: 되면.
1: 뭐 교회 갈수 있는 게큰 선물이죠
0: 아,
1: 그거
0: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를 가면 이렇게 꽃바구니도 드리고, 예. 저랑
1: 예,
0: 함께,
1: 저도 이제
0: 예.
1: 어머니도 어머니는 예전부터 들어갖고 두구자를 하고 계세요.
0: 아, 전파 선교사?
1: 네, 전파 선교사 하고 저는 한 4, 5년 됐어요.
0: 전파 선교사 한 지?
1: 전파 선교사 한지한 4, 5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0: 와,
1: 그러시더라고요.
0: 예.
1: 네가 이제 뭐 교회에다 할 일은 없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큰 금액을 기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0: 와.
1: 극동방송에.
0: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1: 네.
0: 정말 사랑하시는군요.
1: 네.
0: 야, 그리고 권기태님이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5년 사이에도 이렇게 또 전파 선교사 헌금도 하고 계셨고,
1: 네.
0: 야, 참 그래도 그런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은 극동방송에 있었고 하나님께로 있었을 거예요. 그쵸?
1: 네, 감사합니다.
0: 부모님도 아마 어머니도 우리 아들 이름으로 했었을 겁니다. 전파 선교사를.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참 어머니께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이
1: 네,
0: 시간에
1: 저도
0: 우리
1: 감사합니다.
0: 감사의 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1: 네.
0: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 나의 구주로 다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권기태님.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하고,
1: 네,
0: 마지막으로,
1: 건강하시고.
0: 예, 바쁘시겠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말씀해 주시고, 우리 빠이빠이 할까요?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권기태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찬양.
1: 갑자기
0: 갑자기
1: 얘기하시니까
0: 생각 안
1: 생각이
0: 나죠? 다
1: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뭐, 가사 중간중간에 잠깐 얘기해 주셔도 좋고, 멜로디를 저에게 불러주셔도 좋고, 꼭 제목 얘기하셔.
1: 감사라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예.
0: 감사. 감사 중에서도 한번 멜로디 한번 뭐 흥얼흥얼 거리셔도 좋고.
1: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이게 제일 좋아하네요. 찾아보니까.
0: 이곡
1: 예.
0: 무슨 이유로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뭐 들으면 좀 감동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0: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떤
1: 이렇게
0: 감동?
1: 많이 좀 제가 그렇게 큰 고생을 안 하고 살았어도 약간 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삶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 감동 되더라고요.
0: 그때
1: 은혜 받고.
0: 이런 곡을 많이 불렀나
1: 네,
0: 봐요.
1: 좋아해요. 부르진
0: 그렇구나.
1: 않고 그 들어봤어요, 많이. 극동방송에서도 들어보고.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요.
1: 예.
0: 이 찬양 우리 나누면서 오늘

0: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1: 아,
0: 예.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하고 계속 방송
1: 예.
0: 들어주시고 좋은 소식
1: 예.
0: 계속 들려주십시오.
1: 네, 건강하시고 많이 이제 또 리듬 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인생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바로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도 포함된 곡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할게요.
1: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하나 둘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예맛에서 고급 김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산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기업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가플레스유 프랑스 14K 패션주얼리 루브르파르에서 문자 쿠폰 생명을 생각하며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0: 김사무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하면은 운전 중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꼭 안전을 위해서 정차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있거나 정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 끝나고 다시 전화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끊게 되는데, 아, 이분은 보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계속 통화가 안 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좀 통화가 될 것 같아요. 이양현님 지금 연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아마 통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여보세요?
0: 네, 이양현님.
1: 네.
0: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1: 네.
0: 아유, 참 이게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되네요.
1: 네.
0: 어렵게 됐는데, 어렵게 된 만큼
1: 네. 네.
0: 한번 잘해보자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한 1, 2주 전에 네. 운전 중이어가지고 그때 전화를 네. 끊었잖아요.
1: 네, 맞아요. 네,
0: 고속도로인가 돼가지고
1: 네.
0: 계속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정차가 안 돼가지고 다시 네. 전화를 했는데 또 그렇게 안 됐는데
1: 네.
0: 그때 5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1: 네, 무심코 그냥 듣다가 그냥 보내본 거예요. 난 올... 5년 방학이다 이렇게 그냥 한번 그냥 보내본 건데
0: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렇게. 네. 서울 어디시죠?
1: 서울 연희동이요.
0: 연희동.
1: 네.
0: 5년 동안 쉬시면서 네. 지금 어떻게 네.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극동 방송은 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1: 극동 방송은 제가 찬양을 많이 좋아라 해서 CBS나 극동 방송이나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0: 네.
1: 제가 지방을 왔다 갔다 해서.
0: 네.
1: 듣죠 많이.
0: 우연히 그냥 알게 됐어요? 아니면 누구 소개로 알게 됐어요?
1: 우연히 듣게 된 거죠.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계속 듣고 계시는군요.
1: 네네.
0: 듣고 있다 보면 5년 방학 가운데 좀 막 찔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드셨을 텐데.
1: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0: 네.
1: 저희 멘토 언니가 늘 저 신앙의 멘토 언니가 있는데 예. 성악하는 언니인데 이 언니가 예. 항상 예. 그래요. 너 이제 나가야 되지 않니? 너 나가야 돼. 이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0: 예.
1: 언니 나 올해까지만 하고 나 내년부터 꼭 갈 거야 그러거든요. 진짜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저번 주부터 가게 됐어요.
0: 아, 갔어요 교회를?
1: 네, 저번 주에 갔어요.
0: 저하고 그때 전화 연결될 때는 안 다닐 때였죠.
1: 안 갔죠. 그때는 안 갔죠.
0: 어어.
1: 그 다음 주인가 그 주에 간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구나 그 주인가? 그러니까 아니, 저번 주에 간 거야 이 주일날.
0: 근데 어떻게 갑자기 가게 된 마음이 생겼어요?
1: 근데 그게 너무 가게 될 마음은 없었는데
0: 네.
1: 지인이 왔었어요.
0: 예.
1: 서울에서 지인이 한 제가 그때 또 지방에 있었거든요.
0: 예.
1: 근데 지인 세 명이 왔는데 일요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0: 예. 예.
1: 소개시켜준 교회가 내가 첫 신앙을 갖게 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0: 그분들이 네. 소개를 시켜줬어요? 교회를?
1: 제가 소개시켜준 거죠.
0: 아, 누구를요? 아, 이게 무슨
1: 서울에서
0: 말이에요?
1: 지인분, 그러니까 서울 그 주일날도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0: 예.
1: 지방에 있었는데
0: 예.
1: 그 지인분이 자기는 주일날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0: 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1: 네, 그래서
0: 우리 이양현님이 그분한테 교회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럼 여기에 예배 드리세요. 이 교회 괜찮아 한 교회가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던 교회인 거예요.
0: 네네.
1: 되게 뜻깊었어요, 스스로는. 네.
0: 뜻깊었지만 또 엄청 찔렸겠네요?
1: 엄청
0: 아니 교회를 본인이 네. 안 다니고 있는데 뭔 교회를 남을 소개시켜주고
1: 그러니까요.
0: 이 뭔
1: 그러니까요.
0: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소개하고 나서 찔려서 가셨군요.
1: 네, 우연치 않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인들 다 가니까 나도
0: 그러니까
1: 귀찮은데,
0: 아니, 소개한 사람이 소개해놓고 본인 안 가면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 같이 갔어요?
1: 네, 그렇죠. 5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0: 연희동 무슨 교회예요?
1: 연희동 교회는 아니고요.
0: 예.
1: 강릉에 있는 교회예요.
0: 강릉?
1: 네.
0: 강원도?
1: 네.
0: 웬일 갑자기 뭔 강릉의 교회를? 아니 집이 네. 서울이시라면서요?
1: 네, 서대문 연희동인데
0: 예.
1: 저희 부모님이 강릉 쪽에 계셔서
0: 예.
1: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0: 아, 주말마다?
1: 네, 가끔씩. 네.
0: 그래서

0: 그분들한테 강릉을 소개해 줬고 그 강릉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이번 주에도 강릉 가셔야 돼요?
1: 지금 저 강릉이에요.
0: 아, 강릉이세요?
1: 네.
0: 강릉을 왔다 갔다 잘 하시는군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장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장거리 같이 다니고 있어요.
0: 그래서 그때도 정차를 못 하셨구나.
1: 맞아요.
0: 그럼 원래 강릉에서 교회를 옛날에 다녔다면 거기가 네. 고향이세요?
1: 맞아요. 고향이에요.
0: 그렇구나.
1: 네. 네.
0: 부모님은 혹시 강릉에 계신다고 했죠?
1: 네네, 계셔요.
0: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세요?
1: 안 하세요.
0: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전도해야겠네.
1: 네, 맞아요.
0: 아, 부모님이랑 천국 가셔야죠. 응?
1: 맞아요, 맞아요.
0: 본인만 천국 가실 겁니까?
1: 네? 안 되죠.
0: 천국 가는데 저희 할머니는... 부모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1: 그럼요, 맞아요. 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교회 인도를 거의 많이 했죠. 네, 할머니한테. 네, 하나님 일단, 얘기 많이 해드리고.
0: 오케이. 아무튼 일단은 네? 본인이 지금 가게 된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한
1: 네.
0: 일이고요.
1: 네.
0: 아마 지난주에 저랑 통화하고 나서
1: 네.
0: 그러고 나서 어떤 마음속에 아마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 그러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는
0: 네.
1: 내가 굳이 갈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0: 네.
1: 우연치 않게 그냥 발길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0: 우연이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 영적. 가운데 전화를 못 받고 네. 나서 그 뒤에 네.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오늘 전화를 했을 때
1: 네.
0: 그때 전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떻게 네.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교회를
1: 네.
0: 또 가게 하셨군요.
1: 그 주에 간 거예요. 그 주니까 저번 주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0: 자, 이번 주에 또 가셔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방학을 하면 안 돼요, 이제.
1: 네, 맞아요. 알겠죠? 하면 안 돼요. 네.
0: 방학하면 안 됩니다.
1: 맞습니다.
0: 아, 자, 이제 축하의 선물. 우리 네. 어떤 선물이 있는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1: 몰라요.
0: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1: 네.
0: 유산균, 예맛에서
1: 네.
0: 김세트, 강화산
1: 네.
0: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1: 네.
0: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술에서
1: 네.
0: 커피, 견관에서
1: 네.
0: 메이플
1: 네.
0: 하루견과,
1: 네.
0: 그 다음에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네? 도토리 냉면 새로 또 시작됐습니다. 이 선물이.
1: 네.
0: 자,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1: 네? 네?
0: 한국 미라클 비플사에서
1: 네?
0: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생겼네요. 생명을 네. 생각하는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그 다음
1: 네.
0: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네.
0: 여기서 어떤
1: 네.
0: 게 고르시겠습니까?
1: 어떤 게 좋은 거죠?
0: 본인이 하시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1: 그래요?
0: 본인한테
1: 아, 그러면은...
0: 좋은 걸 하셔야지.
1: 주얼리는 어떤 건가요?
0: 주얼리는 이제 액세서리죠?
1: 네. 주얼리 네. 하겠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주얼리
1: 네.
0: 보내드리도록
1: 네.
0: 하겠고
1: 강릉에
0: 네. 자주 가시니까 강릉
1: 네.
0: 주소를 당첨 문자를 보내면 입력하시고요.
1: 네.
0: 어머니 좋아하시는 선물을 부모님 네. 좋아하시는 선물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그 선물로 부모님
1: 네.
0: 교회 가시는데 꼭 좀 사용했으면
1: 네.
0: 좋겠거든요.
1: 부모님은
0: 네,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1: 엄마는 김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0: 김 세트. 오케이.
1: 네.
0: 김
1: 네.
0: 부각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오늘 저하고 전화 통화했던 일, 최근에 교회 갔던 일들 잘 설명하시면서
1: 네.
0: 우리
1: 네.
0: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1: 네.
0: 그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감사기도 드리시죠. 저 따라서
1: 네. 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감사합니다.
0: 아, 우리 이양현님을 제가 끝까지
1: 네.
0: 추적한 보람이 있네요.
1: 어? 네.
0: 끝까지 몇 번을 시도하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1: 네.
0: 그 사이에 교회를 다니고 계셨을 줄이야.
1: 네, 정말 감사할 일을
0: 예.
1: 정말 우연치 않게. 네.
0: 자, 이제 우연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1: 네.
0: 은혜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1: 맞습니다. 네,
0: 하나님의
1: 맞아요.
0: 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1: 네.
0: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면 돼요.
1: 네, 맞습니다.
0: 마지막으로
1: 알겠습니다.
0: 우리 이양현님이 제일 좋아하는 인생 찬양 뭐?

0: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인생 찬양 역전. 역전들이라 완전 좋아합니다.
0: 이제 역전들이라.
1: 네.
0: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
1: 네, 맞습니다. 네.
0: 왜 좋아하세요, 이 찬양을 제일?
1: 진짜 제가 장거리 하면서 밤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방을.
0: 예, 예.
1: 꼭 그 노래 하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냥. 네.
0: 그래요. 이제 예수님 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서 이미 네. 사실은 역전은 시작됐어요.
1: 네,
0: 삶의
1: 아멘.
0: 역전은 시작됐으니까
1: 네.
0: 여기서 쭉 기도 멈추지 말고 쭉쭉 나가시는 네. 이양이님 되셨으면
1: 맞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이양현님 만나봤고요. 이양현님의 인생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전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생물이 저마다의 소리를 내며 존재의 의미를 드러낼 때 인간은 특별히 창조주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본래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깨뜨렸고 조화의 합창은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균열은 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들어와 인간의 역사 전체에 스며들어서 온 피조세계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합창의 자리 조화의 소명은 잊혀지고 자기만의 음성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선포하시며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던 합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심으로 인해 온 피조물의 영원한 찬양으로 온 우주의 합창으로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어버린 노래를 십자가 위에서 온몸으로 대신 부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1: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버물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일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메이저 BWV 1051번 가운데 3악장 알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곡은 6번의 작품입니다.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대표적인 바로크 협주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크 시대의 협주 양식은 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아닌 여러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협주로 이루어진 방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6번은 이 6곡 가운데 가장 독특한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저음 악기로 솔로 악기군을 이루는데요. 비올라 2대와 비올라 다간바 2대, 첼로, 또 하프시코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21년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에게 6곡의 협주곡을 모아 헌정한 그런 작품인데요. 오늘 이 작품 6번의 3악장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6번 B플랫 메이저 BWV 1051번의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메이저 괴혈번호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준비했습니다. 게르바스 드 페이어의 클라리넷 연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A 메이저 작품 번호 622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작품 번호 84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괴테의 문학 작품의 그 서사를 참고해서 만든 서곡인데요. 이 작품에는 16세기 네덜란드에서 펠리페 2세의 폭정에 맞서 자유를 주장하며 싸우다가 처형된 실존 인물인 에그먼트 백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총 이 서곡은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무겁고 장중한 분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베토벤 자신이 압제와 또 운명의 무게를 상징하는 어두운 화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전해져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알레그로로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강렬한 그런 리듬으로 에그먼트 백작의 투쟁과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부분에서는 승리의 교향곡으로 F메이저 쪽으로 전조가 되면서 화려한 금관악기의 팡파르로 자유와 승리를 노래하는 그런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전주의 시대에는 이렇게 작곡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것보다는 형식에 맞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고전시대의 작곡 양식이었는데요. 베토벤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음악 어법 또 새로운 양식들을 표현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작품이라 생각됩니다. 베토벤의 서곡 에그먼트 작품 번호 84번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4절 그리고 이어서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사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일이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삶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듭 계속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본래에 잘라내면서 나왔습니다. 커트한다 그러죠. 잘라내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별, 분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삶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 아니 그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거룩해질 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던 온갖 신령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 마귀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셔서 능력 있는 삶, 이기는 삶을 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능력이 머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2절 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보자, 주님께 물어보자 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실로에 있는 주황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만 가지고 오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모셔둔 상자, 그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이들은 마치 부모에게 연락도 없던 자녀가 갑자기 연락해서 돈만 좀 보내달라라는 그러한 식이죠.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도움만 필요했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다가가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결코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 대한 설문조사에 보면 이렇게 다 말합니다. 제가 이전보다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정이 뜨거움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바로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였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죠. 그 이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주일만 되면 그리고 교회에 모으면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뜨겁게 간절히 살던 우리들이 점점 교회 예배와 모임에 소홀해져 갔습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살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의 사이가 벌어졌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 서먹서먹한 관계가 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 좀 멀어진 상태입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기쁨은커녕 오기 싫어서 핑계거리를 먼저 찾고 있다면 지금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오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예배를 좀 빠져도 내 자신의 마음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아주 상당히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색하거나 성경을 펼쳐도 읽어도 아무런 기대감이 없거나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입술에 한 번의 한마디의 찬양도 없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해져 있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 여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내게 있는 문제와 상황을 잊어버릴 만큼 내가 지금 쥐고 있는 휴대폰에 전화가 올까 잊을 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100%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과 좀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다면 의도적으로 좀 더 일찍 와서 여러분 뒤에 앉아 있지 마시고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자리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주 찬양을 불러 보십시오. 하루에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입으로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께 다가서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이 찾아오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치 주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품이 나를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걷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화살이 휘어져 있으면 아무리 쏘아도 그 관영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이 관계가 무너지면 어긋나면 우리 인생은 바른 길로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능력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려서 능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삶의 내 행동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고, 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레위인들만이 이 언약궤를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들만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행동을 레위기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약궤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행실을 보면, 행위를 보면,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큰 패배를 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의 행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의 행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의 제물로 가지고 온 것을 가로챕니다.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예배든지 그들의 삶의 모습이든지 전혀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해야 되고 언약궤를 모시는 제사장의 행실이 삶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저 우리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거나 아니면 법대로 사는 거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우리의 모습, 행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뛰어넘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삶의 능력,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처럼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2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 마지막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온 생애를 이끈 삶의 철학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힘써 다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언제나 그의 모든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정복과 그 땅의 분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사람이 언약궤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좀더더 구별된 더 높은 삶의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힘써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의 능력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자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삶으로 담아내는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우리 믿음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앞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도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리켜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로 가져오자고 했습니다. 이러면 실제로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는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더라. 그럼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본 적군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블레셋이 크게 이기고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상징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내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고 늘 언약궤를 자신의 성막에 모시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셨습니다. 최고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이스라엘은 감히 최고이신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것으로, 수단으로, 도구로 마치 부적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가나안 풍습처럼, 이방 종교처럼, 블레셋처럼 나의 유익과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가나안의 풍습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신앙의 세속화, 우리 믿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라는 말이죠. 세속화라는 말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습을 따름 또는 거기 물들어감을 말합니다. 세속화는 믿음이 세상의 가치와 뒤섞이는 겁니다. 믿음을 잃는 것은 아니라서 아니고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슬그머니 내 자신이나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내 믿음의 목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성공, 나의 승리, 나의 안락함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목표나 가치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세속화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세속화가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을 아주 교묘하게 세상과 뒤섞여 버립니다. 사탄의 가장 교활한 전략이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세상에 물드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점검할 수 있는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성도들의 주일에 대한 인식, 생각입니다. 많이 바뀌었죠. 한때는 우리는 평일도 주일처럼 거룩한 신앙이라도 살자라는 의미에서 선데이 크리스찬을 경계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일을 주일처럼 살기는커녕 주일도 평일처럼 삽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어차피 다음 주일에도 있는데 한 주 빠지면 어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예배 다 있는데 굳이 예배당에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로 주님께 나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자 한 것처럼 우리도 마치 예배를 그것으로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배마저도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주일마저도 세속화되어서 지금은 평일처럼 주일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세속화가 주일뿐 예배뿐 아니라 점점 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마귀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속화라는 말은 없지만 이 세속화에 대해서, 믿음의 세속화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과 떨어져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주님께서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용의 상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만 사용하시도록, 쓰임받도록 결단하면서 일상에서 내 믿음의 선을 분명히 끊고 거룩한 경계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에 여러분, 믿음의 선, 거룩의 경계선을 만드십시오.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커트하고 주님과의 마주한 시간을 가진다면 그것은 내가 시간의 거룩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단지 살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고 세상과는 다르게 감사와 중보의 시간, 이 거룩의 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이 믿음의 선, 예수님을 두고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경계선, 거룩의 선을 반드시 가질 때 우리는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결과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 분명한 믿음의 선을 끊고 거룩한 경계선을 세웠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삶이 세상을 압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믿음의 거룩한 경계선을 분명히 해서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0: 참 좋은 건축물은 현대든 교회든 참 좋은 건축물은 주변의 풍경과 잘 어우러지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을 도시를 환하게 밝힙니다. 이처럼 성도 우리의 거룩한 삶은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더욱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품격 있는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섞이지 않는 이 품격 있는 구별된 모습이 될때 우리 자신은 우리 교회는 주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결단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되 그저 이기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해내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실패한다. 옛날 중국의 동진시대에 차윤과 송강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학문을 놓지 않았고 그 결과 한 시대의 높은 관직을 겸하며 어질게 다스렸다고 전해집니다. 차윤은 어려서부터 태도가 공손하고 부지런하였고 학문에 대한 관심도 깊어 책도 많이 읽었지요.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켤 기름을 구하기란 어려웠습니다. 차윤은 등불 없이도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여름밤 수십 마리의 반딧불을 깨끗한 천 주머니에 담아 그 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송강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등불 대신 겨울밤 소복히 내린 눈에 반사되는 달빛 아래서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이렇게 차윤과 송강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준 반딧불이의 형과 눈의 설을 합해 훗날 형설지공이라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사람은 가장 필요한 때에 꼭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꼭 필요한 때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미누스의 찬양과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연주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노력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세리마태도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꼼꼼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을 다할 때 꼭 그 일에 대해 쓰임받을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옹기장의 찬양과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이 패너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함께합니다.

매일 열심히 노력하며 그 무언가를 위해 반복적인 일을 해낸다면, 그 의지와 노력이 계속된다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기도문의 기중성을 놓칠 때가 있으면 너무 익숙하니까 주기도문의 가치를 강구할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암송을 하는 것을 끝내버려요. 아무 뜻 없이.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죠. 어떤 분은 주기도문으로 시작해서 끝이 자기도 모르게 사동신경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배워갈 것이 참 많아요. 요즘 AI 시대. 물으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정보는 넘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목이 마릅니다. 아마 AI 시대는 더 사람들이 공허해질 거예요. 쉽게 얻은 정보, 쉽게 얻은 지식은 휘발성이 강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 지식과 정보가 우리에게 존재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도의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레슨, 누구에게 배울 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최고의 레슨은 기도의 레슨. 최고의 명문 학교가 있다면 기도 학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스스로 우리는 충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배운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또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도에 미숙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는 초입에 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교도적인 기도가 있고요. 한국은 전통종교,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이 샤머니즘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 이교도들의 그 기도는 뭐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백일 기도를 한다, 천일 기도를 한다, 정성과 열심을 쏟아붓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냥 생각 없이 외우기만 한다면 중언부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총 여섯 가지 주제,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리고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입니다. 이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뼈대가 되는 겁니다. 이 여섯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은 주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설교는 이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주제 여섯 가지는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신적이고 주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오래된 고목나무 앞에서 찬물을 떠다 놓고 새벽에 그냥 목욕 제배를 하고 그 앞에 막 싹싹 빕니다. 싹싹 빕니다. 근데 그 고목의 앞에서 비는데 뭐가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고목이 좀 뭔가 있기도 끼고 하니까 뭔가 신령해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줄 대상인지 아닌지는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미신이라고, 미신, 희미할 미자, 티미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고목들이 많이 속이 비어 있는 이유는 줄 건 없는데 자꾸 비니까.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이름 모를 신이시여 당신이 만약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소.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불특정 신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뭔가. 그러니까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호칭은 관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사는데도 여전히 오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매들. 오빠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사는 거지. 호칭이 중요. 호칭은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말로는 별로 없는데요. 성경의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수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특이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매우 희귀하고요. 사용했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관련될 때만 아버지를 썼던 적이 아주 희귀하게 있어요. 주로는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언약적 관계를 사용할 때 사용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다가가기에는 어려운, 두려운 존재로서의 하나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너무도 높고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할 때는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하죠. 하나는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능력을 강조하는 아버지와의 관계. 두 가지는 오묘한 조합을 이룹니다. 사랑의 아버지, 능력을 가진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능력이 많은 아버지는

사랑은 많은데 능력과 거리가 멀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돈이 없어. 여러분 둘 다 갖춘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아버지고 동시에 우리와 너무도 가까운 아버지. 두 가지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은 즐겨 사용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세요. 이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경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뭘 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양자의 영이란 뭐예요? 아들의 영. 이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언제나 종은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친근해. 두려움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이라는 단,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 우리 안에. 이 말은 양자의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무엇을 확정시켜주느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계속 이것을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가만히 기도하는 제 기도를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무심코 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제 입에 이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부담이 없어요. 그리낌이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 해보세요. 안 불러요. 신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신은 대부분은 신과 신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예요. 만나려고 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설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 여구 중언부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그죠? 그리낌이 없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냥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유산을 살아있는 데 챙겨가지고 그것을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창기와 함께 말아먹었던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뻔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사실 굉장히 뻔뻔해요. 돈도 기가 막히게 받아가요. 그죠?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를 때 어떤 정서가 우리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매우 밝고 따뜻한 가슴에 안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격식을 갖춘 딱딱한 기도가 아니고 핏기 없는 의무적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것.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뭐 어떤 액션을 할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자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와 나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 이제 누가 보면 15장

31절에 예수님, 아버지가 그 큰 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내끼 니끼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더욱더 친근하게 와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은 모호한 신이 아니다. 애매한 대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우주 넘어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 인격적인 관계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너무도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 곁에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을 때 편안해지죠. 불안하거나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반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훨씬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더 살피시는 분이요, 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한 번씩 사원을 찾아가야 만나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며칠씩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해야 살짝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잊은 적이 없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의 표현은 관계 안에서도 인티머시, 친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아람으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예수님 당시에 흔히 썼던 언어가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아바는 우리의 말로 아빠라요. 그대 말로 영어로 daddy, papa. 그러니까 이건 어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성인이 되고 나면 아빠라고 잘 하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연세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일평생 한 번도 옛날에는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아버지, 되게는 어색한 관계죠, 아빠는.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어린아이들이에요. 이것은 종교적 수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격식을 갖춰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더없이 가까운 관계. 포장할 필요가 없고 미사 요구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고조시켜서 뭐 장엄함, 경구를 막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아빠에게 다가가는데 중간에 누군가 다리를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나 성인들을 중간에 매개하는 하나님에게로 직접 나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중보자들을 막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문은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빠예요, 대디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처음 우리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예요.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게 주기도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끌어가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과 딸로서 그분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우리의 신분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그렇게 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로 하면 당연하죠. 여러분,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아빠,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하나님의

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런 주기도문에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나와요. 주기도문 그 말은 뭐냐면 주기도문 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나의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의 아버지가 되신다. 물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아버지가 다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손자가 없다. 다 아들이에요.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모두가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는 우리가 친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는 걸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따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도 주기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빼버리면 기도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도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기도는 뭘 가르치는 공동체적인 내 기도가 응답되면 과연 그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일까를 생각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된다면 그 응답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사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극단적 개인주의적 영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 자신의 입장만 기도하는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사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기도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조용히 홀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되죠. 사적인 기도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기심이 정리되어야 아버지와 다른 지체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적인 선행이나 도를 닦으며 신에게로 다가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기도는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무르익게 되는 주기도를 드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붙들고 하늘과 땅 나와 이웃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해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서의 이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두운 시대에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알아갈수록 기도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길을 열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아버지를 잊었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 이런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하지 않지만 그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업고 그 광야 가운데 지나가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죠? 내 애미가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말이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포기하지 않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초월자 하나님이라고.
하늘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 신적인 장소, 하늘은 곧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땅과 엄격히 구별되죠. 하늘과 땅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훨씬 넘어서 계신 분.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때 그들의 하늘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자. 그분은 우리의 아빠시지만 동시에 경외심을 가져야 할 존재. 그래서 그분이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인간이 경계선을 규정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은 단순히 공간적 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든 걸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올려지느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인간의 세계, 물질계를 넘어선 세계예요. 여러분, 땅의 문제는 땅에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난해한 일들을 만나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절대 한계를 만나고 그 앞에 우리는 초라해져요. 그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가 해결자가 되십니까?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은 통치권을 말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뭐 지금 엄청난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바뀌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우리는 본능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품에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본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죠. 우리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사실 아버지의 필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을 충만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삶 속에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본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것, 너무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일정 속에 그분은 모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게 쌓여야, 이게 축적이 돼야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을 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지. 일상의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주님은 아버지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때로는 외로울 때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찾아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 아버지시라는 거지.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 안에 너무도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호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기도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선물 중의 선물입니다. 기도라는 선물을 받았기에 신자된 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보장된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주어진 특권, 이 특권은 누리는 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일평생 그 하늘 아버지,

0: 그분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의 험난한 삶 속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늘아버지에게로 집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능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아뢰십시오. 그분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이 삶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까지도 다 접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선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일상 속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 보내셨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죠.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지만 저희는 예배를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곤 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요. 저는 특히 기도 시간이 너무 귀하게 느껴집니다. 예배 후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1대1로 하는 교제 시간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교제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바로 진실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교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번 한 주도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진실

확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차게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엽니다.

0: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는도다. 아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때 또 간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 시간은 꼭 챙기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고 또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기도의 끈을 절대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출석체크 진행합니다.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또 감사한 내용들, 은혜 받은 말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하는 출석체크죠.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세 가지로 출석 체크 받습니다. 그런데 더 해주셔도 돼요. 활용해주셔도 좋고요. 오 기환도 한번 오늘 받아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제가 오프닝을 열었으니까요. 오늘 기도 완료하신 분들 오 기환 보내주세요. 세 글자로 줄여서 저희가 출석 체크 받죠. 오감환, 오말환, 오찬환 그리고 오기환까지 기다립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한 번 더 묵상하는 저녁 시간 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출석 체크 올려드릴게요. 또 출석 체크 받는 동안 선물 소개 들려드립니다. 이 선물 소개가 나간 후에 바로 코너로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코너는 더욱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맛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믿음의 청년을
1: 찾아라.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는요, 우리 주변의 믿음의 청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일에 앞장서는 우리 청년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고요. 또 이곳에 나오는 청년분들도

0: 김광섭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실 때 좀 날씨가 어떠셨나요?
1: 날씨가 오늘은 좀 뜨거웠네요.
0: 네, 요즘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1: 아, 그렇죠.
0: 저희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쌀쌀하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좀 꽤 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그렇게 이 폭염주의보가

0: 발효가 되면 저희는 온열 질환에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너무 더운 날에는 여러분 야외 작업을 꼭 자제하셔야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또 나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어르신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 온열질환 발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건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하면 어린이들이나 학생들도 또 과도한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 소방대원 청년이 나오셔서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0: 맞아요.
1: 그늘과 물, 이 두 가지를 꼭 강조해 주셨는데요.
0: 네.
1: 우리 혹시 우리 차 안에서 우리 대기하고 있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보호자들도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맞아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린이가 차 안에 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들 온열 질환에 예방 잘 하셔서 더 지혜롭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귀한 청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1: 네네, 맞아요.
0: 모든 교회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1: 네네.
0: 멀티플레이어라고 할까요?
1: 어디 가든지.
0: 네, 어느 곳에나 계속해서 얼굴이 네네. 빠지질 않아요.
1: 네.
0: 네,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청년분 모셨는데요.
1: 아, 네.
0: 우리 포항 양학교회 청년입니다. 한승우 형제님 청년 모셨습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 양학교의 청년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0: 네, 형제님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0: 네, 형제님 포항 양학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청년분께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메시지 적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댓글 보내실 수 있어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 팍팍 많이 마음껏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님, 저희가 또 처음은 아니죠, 방송이?
2: 네, 맞습니다.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언제 저희가 만났냐면요.
1: 네네.
0: 전도팀을 네네.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방송이 목요일 날 있어요.
1: 아,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우리 목요일 코너 말씀하시는 거죠?
0: 아,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목요일 코너.
1: 아, 목요일 코너.
0: 네, 목요일 코너는 네네. 그때 목사님께 또 함께 하셨던 전도를 부탁해
1: 네네.
0: 코너인데요. 우리 포항 양학교회 전도팀에 청년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때 우리 청년분 참 귀한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 네네.
0: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청년분이 이제 전도팀에 오셔서 인터뷰한 게.
1: 오, 네네네.
0: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형제님께서 지금 양학교회에서 맡고 계신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현재 청년회장으로 저희 교회 청년회장으로도 섬기고 있고
0: 네.
2: 또 저희 청소년부 교사
0: 교사도 하시는군요.
2: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교회 찬양 팀이 이제 세 팀이 총 있는데
0: 네.
2: 그 팀에서 이제 또 드럼으로
1: 오 네, 드럼으로
2: 섬기고 있습니다.
1: 오.
2: 네, 저희 교회 이제 방송실에서 또 방송실 부원으로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완전 1인 다역이신데요?
0: 근데 진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시네요.
1: 맞아요.
0: 드럼도 네. 정말 중요하고요.
1: 방송도 중요하고
0: 너무 중요한데
1: 청소년부 교사도 빠질 수 없을 테고
0: 맞아요.
1: 와.
0: 우리 형제님께서는 그중에서 좀 가장 좀 마음에 두고 있는 사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2: 지금 현재는 그래도 교사로서의 역할을 네네네.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0: 네.
2: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또 다음 세대로 또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또 저도 다음 세대이지만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1: 네네.
2: 또 다음 세대 또 이거든요.
0: 맞아요.
2: 그래서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이제 끌어준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예, 지금 교사로서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청소년부 교사 몇 학년 맡으셨어요?
2: 지금은 이제 주로 저는 고등부
1: 고등부
2: 네, 네. 맡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 네네.
2: 사실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뭐 중학교 친구들도 같이 나누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오, 그렇군요. 야, 정말 되게 다재다능하다. 그 가운데 또 청소년 교사로 계시니까 또 이

0: 이 청소년들이 이제 어느 한 순간 청년으로 발돋움할 텐데
1: 네.
0: 그때도 청년부로 우리 초대하는 것도
1: 맞아요.
0: 우리 신뢰 속에서 혹은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너무 좋은 다리가 되실 것 같아요.
1: 이제 선생님에서 형이 되는 거죠.
0: 어우, 그렇죠.
1: 네.
0: 이야, 멋진데요.
1: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갑자기 네네. 청년부가 되는 경험 저도 해봤는데요.
0: 네네.
1: 네, 신기해요. 네, 우리 그러면 형제님의 좀 주일 스케줄을 들어봐도 재밌을
2: 와.
1: 것 같아요.
2: 아, 스케줄이요?
1: 네.
2: 요즘은 아침 9시에 이제 일부 예배를 저희는 드리는데요.
0: 네.
2: 그 전에 이제 제가 미리 가서 자막 편집을 이제 해요.
0: 네. 와
2: 그러면은 한 1시간 1시간 반 전에 미리 가서 편집을
0: 네네네.
2: 하고
0: 네.
2: 어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제 다른 방송실 저희 부원께서 진행을 해 주시는데 그때 저는 이제 9시 반에 청소년부 이제 예배가 시작을
0: 오,
2: 하거든요.
0: 그렇군요.
2: 그럼 그때 이제 교사로서 또
0: 네네.
2: 어 역할을 하고 오전 11시에 이제 저희 대예배 2부 예배 그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드럼을 했다가
0: 드럼
2: 이제 방송 부원으로
0: 방송으로
2: 왔다 갔다 하면서
0: 왔다 갔다 하면서
2: 일을 하고
1: 네. 그게 가능하군요.
2: 예, 저희 네. 뭐 그렇게 감당하고 있고
1: 네.
2: 또 이제 식사를 하면 이제 오후에 이제 오후 찬양 예배로
1: 네.
0: 드럼
2: 예 하고 그때 이제 또 드럼으로 섬기고
1: 네.
2: 어, 또 하루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와.
0: 와. 오 진짜 하루 스케줄이 거의 목회자인데요.
1: 그렇죠. 우리 형제님께서 정말 그 든든한 허리의 역할을
0: 네네.
1: 제대로 감당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형제님께서 근데 지금 이 사역들 외 전도팀도 하시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1: 오, 이 전도팀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0: 오, 그래 궁금해요.
2: 어, 저희 전도팀이 이제 저번에 저희 리더 집사님께서 네. 또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0: 네네.
2: 그 집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얘기를 꺼내셨어요. 저희 전도팀 어 버스킹으로 이렇게 전도팀을 해보는 게 어떻냐 해서
0: 네 찬양팀 네. 계시니까 전도팀을 네, 같이 섬기자
2: 네
1: 네.
2: 그 섬기자 이제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이제 네네. 드럼이라는 달란트를
0: 네.
2: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0: 네.
2: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러세요? 아니 그 버스킹 나가게 되면 되게 악기 세팅들도 함께 나가게 될 텐데 드럼이 장비가 많잖아요. 다 갖고 나가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어.
2: 악기인데
1: 아,
2: 네, 네. 의자에 앉아서
0: 네.
2: 칠 수 있는 악기.
0: 어, 너무 리듬감을 주죠.
2: 네. 네. 네. 버스킹 할 때는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0: 와, 아,
1: 지혜로우신데요.
2: 네.
1: 네. 그리고 또 드럼을 야외에서 치기에는 좀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0: 아,
1: 네,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2: 네.
1: 실내면 좋은데.
0: 그렇죠, 그렇죠.
1: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렇게
0: 네.
1: 대체하는 것도 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아니 네. 주로 버스킹을 하면 언제 하세요?
2: 어 주로 주일 마치고 하거나 아니면은
0: 어.
2: 뭐 특별한 이제 뭐 부활절이라든지 이제
0: 네,
2: 큰
0: 네.
2: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한번 나가서 네, 전도하자라고 네. 계획을 잡기도 하고요.
0: 어, 네. 네. 어,
2: 또 가을쯤에 네, 네. 저희가 또 전도를 하러 어. 나가지 않을까.
0: 네, 네.
1: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0: 그렇군요. 맞죠.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나요?
2: 어 저희는 철길숲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 항상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0: 아,
1: 맞아요.
0: 네.
1: 저번에도 부활절 때
2: 네.
1: 그때
2: 네네네.
1: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0: 와 문화라고 네. 하는 매개,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계시네요.
1: 네.
0: 와 너무 멋집니다.
1: 그런데 버스킹으로 전도하면 전도할 때 마음도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이라는 수단이
0: 네네네.
1: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기가 굉장히 좀 전 수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어 맞아요. 음악이란 매개가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1: 네. 좀 그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2: 저도 이제 일반적으로 뭐 소식지나 이제 간단한 먹을거리를 전하면서 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저도 성격이 되게 소심한 편이어서
1: 네.
2: 그게 잘 안 되는데
1: 네.
2: 찬양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멜로디에 예수님을 전하는 가사를 얹어서
1: 네.
2: 그렇게
0: 네네.
2: 전하니까
0: 네네.
2: 어,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도 덜 한 것 같고
1: 네.
0: 네.
2: 또 산책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에게도
0: 네.
2: 또 더 잘 전달될 수 있지
0: 어,
2: 않을까
0: 즐거움을 주고
2: 네.
0: 선물 주는 같은
2: 있고.
0: 그런 마음도 들 것
2: 네.
0: 같아요.
2: 그렇게 해서 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우리 형제님께서 지금 직장을 다니세요.
0: 어, 직장 생활 중이신데
1: 네, 직장 생활 중이신데 이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계시고 또 청년부 임원으로도 계시잖아요.
2: 네.
1: 이렇게 사역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합니다.
0: 와 그렇군요. 진짜 원동력이 궁금하네요.
2: 저도 이제 처음 청년이 되고 사역을 시작한 거는 이제

0: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 부목사님께서
1: 네.
0: 그냥 승우야 한번 이제 그때 수요 예배를 제가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 수요 예배 나와서 이제 좀 방송도 해보고 그러지 않을래라는 권유에 이제 저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했던 그게
1: 그게
0: 출발이었는 것 같아요.
1: 출발이었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드럼은 원래 좀 배우고 있었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 둘씩 이제 감당해 나가면서 개수가 좀 늘어났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힘든 순간도 있었거든요.
1: 그럼요,
0: 네.
1: 있죠.
0: 그런데도 그 각각 한 사역이 주는 은혜가 다 달랐어요. 네.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또 힘든 순간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순간마다 또 찬양하면서 가사가 또그 유달리 또 귀에 들린다거나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또 귀에 꽂힌다거나 그런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일로서 노동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와, 맞아. 이렇게 사실 일을 하고 또 섬기다 보면 지치기도 할 텐데, 이렇게 또 그 순간순간마다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가치가 마음에 들어왔네요.
0: 아멘.
1: 야, 너무 놀랍습니다.
2: 우리 형제님께서 각 사역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은혜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청년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포항 양학교회 한승우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분께 응원과 또 축복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샵 9030이 문자 메시지인데요.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문자 새창 열기를 하시고요, 여러분. 샵 9030 다섯 글자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샵 9030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적고 싶으신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찬양 한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월요일 코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포항 양학교의 한승우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형제님 이렇게 사역이 좀 많잖아요. 네. 맡고 계신 사역이 많으신데 사역 가운데 섬기면서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궁금합니다.
1: 교사로서 할 때 그 감사를 좀 느끼는데 네. 요즘 저희 네. 중고등부에 있는 친구가 정말 이 선생님들보다도 교회를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2: 아, 그랬어요?
1: 네. 네. 이제 그 친구를 보면서 저도 네네. 또 은혜를 받고 네.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 친구를 뭐 사랑으로 또 보듬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커가고 있구나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 뭔가 이제 교사로서 네. 역할을 네네네네. 그래도 잘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런 감사함을 요즘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2: 와 되게 신기하다. 우리 네. 보통은 우리 이 자리에 나왔던 우리 청년들 중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0: 맞아요.
2: 다들 중고등부 교사를 하시면서 인내와 극기로 하신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0: 말을 안 한다고.
2: 이렇게, 말을 안 한다고. 네. 근데 이렇게 우리 한승우 우리 이제 청년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반응하는 또 거기다 또 아, 이 친구가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만큼 그런 또 학생들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0: 맞아요.
2: 너무 격려가 되네요.
0: 근데 그 한 학생으로 그 중고등부 네.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2: 맞아요.
0: 그래서 진짜 귀한 것 같아요.
2: 정말 귀하죠. 네. 그렇죠? 그 한 사람이.
0: 맞아요.
2: 네, 맞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2: 톡방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여기 톡방에 내가 글을 올리면 댓글은 딱 한 사람만 댓글을 해줘. 우리 아들.
0: 그 한 사람이 아들. 네, 다들 네. 바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다들 이 아마 그 이모티콘으로 표시를 하지 않나요?
2: 이모티콘도 없어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0: 여러분?
2: 어제 보면서 네, 네. 우리 이제 아내에게 파이팅하고 또 우리
0: 사모님 파이팅
2: 교사들에게도 파이팅을 전해드립니다.
0: 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모든 청소년부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한승우 형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형제님께서 지금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계세요.
1: 네, 맞습니다.
0: 이 주말에는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히 이제 그 자세를 취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좀 지키고 계시는 신념이 있으실까요?
1: 신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어, 말을 조심하는 것에 네. 대해서 좀 지키려고 네네. 하거든요.
2: 네네.
1: 그 말이라는 게 이제 뭐 단순히 예의를 갖춰서
2: 네네.
1: 뭐 말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2: 네네.
1: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또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0: 맞아요.
1: 그 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실은 좀 뭐 뒤에서 이제 남들을 이제 뭐 험담을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도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말들을 항상 좀 조심하고 또 말씀에서도 말에 대한 말씀 구절이 또 많지 않습니까?
2: 네네 맞아요.
1: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항상 조심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와
1: 네.
0: 중요하잖아요.
2: 네. 너무너무 멋진 청년이네요.
0: 네. 네. 그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 관계 속에서는 그런 좀 어려웠던 점은 없나요? 믿는 사람으로?
1: 주변에 사실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0: 네.
1: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 때 청년들은 이제 취업이라든지 또 직장 초년생들이 많다 보니까
0: 네.
1: 또 이제 직장 취업하고 나서 주제가 이제 뭐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뭐 결혼이라든지
0: 네.
1: 뭐 그런 이제 주제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세상 속에서 그런 주제에서 또 제가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네, 친구들에게 각자 이제 또 타지로 이제 나간 친구들도 많고 한데 그 속에서도 좀 힘든 친구가 있으면 뭐 위로의 한마디를 그래도 건넨다.

0: 한다든지 뭐 먼저 이렇게 좀 연락해서 잘
1: 네네.
0: 지내는지
1: 네.
0: 뭐 최대한 좀 위해주고 또 격려해주려고
1: 네.
0: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 친구는 뭔가 그래도 좀 다른 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려고 항상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2: 와,
0: 네.
2: 기댈 언덕이 될것 같은 그런 청년이시네요. 주변
1: 네.
2: 사람들에게.
1: 그리고
2: 네.
1: 계속해서 생각하신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애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2: 네,
1: 칭찬이잖아요.
2: 맞아요.
1: 네. 근데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주님을 먼저 두고 생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형제님, 혹시 아까 전에 말씀 얘기를 하셨는데
0: 네.
1: 평소에 나에게 좀 힘이 됐던 말씀 구절이 있을까요?
0: 제가 말을 그래 조심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저의 그래도 살아가면서 이정표처럼 좀 따라가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이 있거든요.
1: 어떤
0: 그
1: 말씀일까요?
0: 말씀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2: 아멘.
0: 말씀이거든요.
1: 와. 아멘, 아멘.
0: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내기도 더디하라.
2: 네.
0: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유익을 드러내기에 전혀 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지체들의 얘기를 잘또 들어주고 또 나의 생각과 말은 조금 이제 자제하고 뭔가 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제 평생 이제 살아가면서 꼭 지키고 이정표 같은 말씀으로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2: 와, 멋지네요. 사실 우리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하다 보면 사실 톤앤 매너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톤앤 매너 속에 아, 이 사람이 아까 왜 험담 얘기했잖아요. 험담에 참여하지 않아. 말을 많이 하지 않고
1: 맞아요.
2: 또 험담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 그것만으로 세속의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반문화의 영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도전적이고 귀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 어떤 이야기를 할때 마음과 생각을 담아 전달해주고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근사하고 멋있어요. 그렇죠? 조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이 언어 속에서 나눠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1: 아멘.
2: 멋있습니다. 네.
1: 세상과 거슬러 가고 계시는 우리 한승우 형제님 귀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근데 형제님께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안
2: 네.
1: 내실 것 같이 생기셨는데.
2: 진짜
1: 네.
2: 화안낼것
1: 화 전혀 없으실
2: 같은데.
1: 것 같은데. 또
2: 얼굴에
1: 다르신가요?
2: 착함이라고 쓰여 있어.
1: 네. 화가 나세요?
0: 아니요. 그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화를 잘안 내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말을 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고 나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항상 그렇게 조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 조심하는 거 너무 좋죠.
2: 그렇죠. 조심하는 걸 넘어서서
1: 네.
2: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1: 맞아요.
2: 그 언젠가 그 어떤 책 제목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처럼 그 감정이 내 삶이 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건 너무 근사하고 멋진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형제님 너무 이제 인상이 좋으셔서
2: 네.
1: 한번 장난쳐봤습니다.
2: 화안 나셨죠?
1: 네. 네. 형제님, 그런데 청년연합회 회장도 지금
2: 청년연합회 회장도
1: 네,
2: 하신다고요?
1: 맡고 계신다고요?
0: 네,
2: 네.
1: 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이제 올해부터 임원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2: 네.
0: 저희 포항남로의 청년연합회가 정식 명칭이고 한 2년 동안 연합회 활동이 없다고 저도 연락을 받았고 이제 올 초에 연합회에 관련된 뭐 회의 그게 있다라는 이제 공문을 받아서 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뭐 임원진을 세우고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갔다가 이제 그 자리에 청년들께서 많이 또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약간 즉석에서 이제 임원진이 딱 세워진 거죠.
2: 네네,
1: 예상을
2: 구성되었어.
1: 못하셨군요.
0: 네. 이제 제가 회장으로 다른 교회 각 교회 이제 청년 회장들이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뭐 부회장, 총무 되게 다양하게 다 맡게 돼서 그렇게 일단 연합회가 꾸려졌고 이제 지금 하는 활동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예배하는 자리를 다시 좀 세우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 달에 한번 이제 정기 예배

0: 4월달을 드리는 걸로
1: 네.
0: 매월 4주차
2: 네.
0: 이제 4월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4, 5, 6 이제 세
1: 연합으로
0: 번째
1: 같이
0: 이제
1: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0: 다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예배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네네.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 오, 네. 혹시 어느 교회가 또 참여하고 있나요?
0: 남로에 속해 있는 교회들도 네. 많은데요. 저희 양학교회 말고도 뭐 저기 동부교회라든지 뭐 중앙교회, 뭐 대성교회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1: 아, 그럼 연합회 모임은 한 교회에서 드리신다면 어떻게 좀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또 드리기도
0: 처음에는 좀 의견이 다양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네네. 이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1: 되게 뜻깊네요, 그죠?
2: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게 너무 그쵸. 보기 좋습니다.
1: 더군다나 연합으로.
2: 네.
1: 네.
2: 그곳에서도 또 새로운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렇죠. 얻는 유익이 있나요?
0: 예배 함께 드리고 이제 나눔의 네. 시간을 가질 때
2: 네.
0: 오시는 청년들도 다 이제 지교회 청년에서 네. 임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 얘기를
1: 네.
0: 들어보면
1: 네.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0: 뭔가 각자 뭐 저처럼 다 약간
1: 네.
0: 멀티 뭘
1: 네.
0: 하시는 분들이 많고
1: 분들이.
2: 네.
0: 또 그분의 이렇게 맡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또 네. 이제 네. 그 청년분들도 이제 느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걸 나누면서도 공감도 되고 또 색다른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색다른 은혜가 있고 그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연합을 한다는 그 자체가
2: 네.
0: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개인주의화 시대에 이렇게 공동체성이 강조되어지고 또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네요.
2: 맞습니다.
1: 또 이게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연합된 교회라고 하니까 더 축복하고 싶네요.
2: 네, 우리 포항 남로회 청년 연합회 응원하고요.
0: 네.
2: 또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승우 형제님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오늘 포항 양학교회 청년 한승우 형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청년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저희 선물도 드립니다. 찬양은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우리 형제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지금 들으면 좋겠어요.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실까요?
0: 제가 뭐 여러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2: 네.
1: 표대를 향하여.
0: 예수 그리스도를 네. 우리 삶의 표대로
2: 아멘.
0: 명확하게 놓고 그 길만은 따라가자라는 아멘. 그런 가사의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삶의 딱 중심
1: 네.
0: 그렇게 되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이 뭔가 저에게는 또 가장 또 좋아하는 찬양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2: 네.
1: 아멘.
2: 아멘. 저희 표대를 향하여 찬양 바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0: 네, 표대를 향하여 어노인팅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포항양학교회 한승우 형제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많은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직장도 다니고 계신다고 했는데
1: 네.
0: 직장 생활한 지는 몇 년 되셨어요?
1: 지금 횟수로 하자면 이제 한 3년 정도
2: 3년
1: 직장
2: 정도
1: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조금 그래도 조금 하신 건가요?
3: 네, 조금 이제 아, 좀 맛 난다. 아,
0: 어떠세요? 이제 좀 적응이 되세요?
1: 네, 사실 저도 직장을 한번 한 2년 정도는 네. 그 다른 직장에서 있다가 올해 이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신입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3: 그렇구나. 네.
1: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좀 규모가 있고 사람들도 좀 많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던 직장은 이제 인원도 좀 소규모였고 뭔가 일만 이제 잘 해나가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0: 네네.
1: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네네. 또 다른 요소들이 그 일 말고 다른 요소들로 약간 이제 스트레스 주는 그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3: 다른 요소라면 네. 사람들이 좀 많아졌어. 좀 또 일 말고 다른 요소는 또 어떤 거가 있을까요?
1: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과의 또 관계,
3: 네, 관계
1: 또 그에서 발생되는 그냥 눈치를

0: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네.
1: 네.
0: 위계 질서가 있고
2: 위계
0: 그
2: 질서가
0: 저는
2: 있고.
0: 이제 맨 밑에 있으니까
3: 많이 억눌려 계신가 봐요.
0: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많이 편히 네. 봐주시고 잘 그래도 네. 대해주셔서
3: 아, 근데 네네. 어쩔 수가 없죠. 제일 네. 저연찬데
2: 네. 아니 보통 이렇게 그 여러 또 직장 동료도 많아지고 또 선배 후배 있다 보면 또 일하는 스타일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런저런 평가나 얘기들도 좀 하게 되잖아요.
3: 네.
0: 맞습니다.
2: 그런 것들도 크리스찬들은 좀 어렵지 않아요?
3: 네.
0: 네. 지금 있는 곳도 이제 평가라든지 주변 네네. 동료들의 말들로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2: 아 그래요? 네,
3: 사회를
0: 네 맞습니다.
2: 그 자리에 없으면
0: 그렇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2: 네.
0: 또 다른 제 동료분들이 어떤 한 분을 이제 볼 때도 여러 얘기들이 네네. 오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2: 네네. 아니 아까 왜 그 제 토너 매너 얘기도 잠깐 드렸는데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0: 사실 저는 이제 맨 막내 입장이다 보니까
3: 네.
0: 뭐 함부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2: 네네.
0: 뭔가 그랬을 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말들이 오갈 때 최대한 뭐 자제하고 말을 아끼고 있는 입장인데
2: 네.
0: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서 제가 네. 말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3: 네.
0: 사실 바램으로는 이제 그런 현장에 일들이 있을 때 사실 네네. 잘 끊어낼 수까지 있다면은 참 네. 좋을 텐데 아직은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어서
3: 네.
0: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나 이제 주변의 상황에
2: 네네.
0: 잘 이제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2: 네. 지금 신입이신데 곧 이제 대리가 되실 거고
3: 그쵸?
2: 또 대리를 넘어서 또 팀장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3: 네.
2: 그럴 때 이런 리더십이 험담이라든지 누군가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지 않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 내가 침묵을 지켜주면
3: 네.
2: 말씀했던 것처럼 동참하지 않는 거가 힘이 되어지고 때때로는 맞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네요.
3: 맞습니다.
2: 네.
3: 네. 본인이 안 하면 언젠간 변화되지 않을까요?
2: 맞아요.
3: 네.
2: 시간이 걸리겠지만
3: 네.
2: 네, 달라질 것 같아요.
3: 네. 많은 분들께서 또 퇴근길에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란
2: 오늘
3: 말이에요.
2: 오늘 우리 이런 뒷이야기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 있다면
3: 네. 많은 그런 말들로 어려움을 겪지만 네. 우리가 하지 않고
2: 맞아요.
3: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언젠가는 변화될 거라는 생각을 아멘. 가지고 계시면 네, 그 직장 생활도 또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3: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한승우 형제님 인터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2: 그래요?
3: 네, 형제님의 믿음 생활 좀 평소에 성장시키기 위해 하고 계신 노력이 있으시다면 좀 궁금합니다.
0: 주일을 이제 지내고 보면은 하루가 훌쩍 가요.
2: 네네.
0: 하루가 훌쩍 가고 이제 집에 오면은 아무래도 몸이 좀 지칠고 할 때가 있는데
3: 네.
0: 그러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3: 그렇죠.
0: 최근에 저도 이제 차를 구입해서 이제 출근길을
2: 네.
0: 이제 이렇게 차로 다니고 있는데
3: 네.
0: 그때 이제 또 일어나는 시간이 좀 일찍 출근을 하다 보니까
3: 네.
0: 일어나면 좀 비몽사몽 할 때가 많아요.
3: 네.
0: 그럴 때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항상 이제 찬양을 좀 틀어놓고 졸린 잠을 깨우고
3: 네.
0: 그렇게 하루를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 아멘.
0: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돌아올 때
2: 네네.
0: 이제 또 개인 시간이 있으니까
3: 네.
0: 그때 조용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말씀의 묵상과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하는 기도 네. 그렇게 해서 네, 내적 영성이 이제 고갈되지 않도록 그렇게
3: 네,
0: 이제 성장시키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2: 와, 나만의 콘서트가 되기도 하고 그죠?
3: 네.
2: 나만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하네요. 그죠? 네.
3: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2: 네.
3: 전 살짝 조금 더 추천이라고 할까요?
2: 네.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도 있거든요. 극동방송에.
2: 네. 아멘.
3: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극동방송이 나오나 차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네. 극동방송에서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청 네. 힘차고 그
2: 아주 활기찬
3: 깨워주십니다.
2: 네.
3: 네, 아침을 주님과 함께
2: 에너지틱한,
3: 깨워주시니까
2: 네. 네.
0: 내일 아침에 제 주파수를 맞춰놓도록 하겠습니다.
3: 아멘. 감사합니다.
2: 아멘.
3: 네, 오늘 한승우 형제님 포항양학교회 청년부 회장이시기도 하고요. 청년연합회 회장이시기도 한 형제님과 함께 인터뷰해봤는데요. 우리 형제님의 꿈과 비전이 궁금합니다.
0: 지금 제가 현재 교회에서 맡고 있는 뭐 여러 가지

0: 일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시는 게 지금 맡고 있는 일들이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이 뭐 영원히 또 언제까지 청년부 교사로서 뭐또 방송실 부원으로서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맡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맡고
1: 열심을
0: 있는
1: 내자.
0: 것들이 혹시 끝나더라도 제가 나이가 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또 나이가 들어서는 상황에 맞는 또 역할을 또 감당하고 그렇게
1: 아멘.
0: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들에 상관없이 앞으로의 벌어질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서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부르실
1: 아멘.
0: 때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 멋있으십니다. 부르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1: 아멘.
2: 이런 비전은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1: 소소하지만 너무 진솔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고백인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오늘 한승우 형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승우 형제를 만나서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 묻어나는 그 진실됨, 작지만 믿음으로 그 영역들을 감당해가며 힘써가는 형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승우 형제와 함께 하셔서 주를 섬기는 현장, 또 세속에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지치지 않고 달려가지만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의 저수지로 우리 형제의 심령을 날마다 생명수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퇴근길입니다. 많은 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때 오늘 지친 하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회사 생활 가운데 혹여 어려움과 지친 마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시며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소원을 더하여 주시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밤 은혜의 밤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2: 아멘. 형제님, 오늘 귀한 간증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포항 양학교회 한승우 형제님과 함께 했는데요. 형제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2: 말씀
1: 재밌죠?
2: 잘하셨습니다.
1: 너무 재밌죠,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긴장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진솔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2: 됐습니다. 너무
1: 아,
2: 좋았고요.
1: 그럼.
2: 청취자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을 위해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간증 잘 들었습니다. 은혜로운 나눔 좋았습니다라고 올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보내시면 됩니다. 형제님, 앞으로의 사역도 또 계속해서 충성된 일을 감당하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목사님.
1: 네네.
2: 오늘 믿음의 청년 한승우 형제와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한승우 형제님께서 아까 전에
1: 네네.
2: 퇴근길에 출근길에라고 하셨죠. 네, 찬양을 많이 듣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 형제님을 모신 게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썸머 스페셜 전 마지막이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1: 네.
2: 오늘이 마지막이었고요.
1: 네.
2: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요,
1: 네.
2: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 함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청하셨던 분들, 이 코너들 애청하셨던 분들은 잠시 그 마음을 잠깐 접어두시고 찬양으로 또 저희가 함께합니다.
1: 아, 그럼 월요일 시간, 이 시간이 찬양으로 더 많이 풍부히 채워지는 거네요.
2: 맞습니다. 이 여름을 맞아서 코너는 잠시 중단하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 위주로 저희가 6주간,
1: 와.
2: 6주 동안 함께합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는 다시 돌아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썸머 스페셜 전에 마지막으로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한승우 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언제 다시
1: 네네.
2: 돌아오시는 걸까요?
1: 아, 그러면 6주 뒤면 제가 8월 17일 날 뵙는 건가요?
2: 네, 8월 17일에 월요일 날 목사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1: 와.
2: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니,

0: 저에게 월요일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우리 PD님과 오시는 우리 청년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1: 네.
0: 야 왠지 모르게 너무 긴 6주 아닌가요?
1: 너무 길죠. 그럼 네. 중간에 한번 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0: 아 그럴까요?
1: 네.
0: 설레는 마음으로 호출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양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라이브 아멘. 찬양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코너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6주 동안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6주간은요, 풍성한 찬양과 또 시원케 하는 찬양들 위주로 계속 저희가 방송을 함께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의 청년을 찾아라는 8월 17일에 다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 같지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죠.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낚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삶이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우리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 나의 오래된 습관대로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 경건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CCTV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로 수년을 섬겨온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듣고 나누다 보니까 아 우리가 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아픔이 있구나 이러면서 더더욱더 이 한 가족이라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아서 참 감사하고 참 귀하죠. 뭐 각종 모든 방송들이 지금 전부 다 기업에 후원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세상적인 광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순수 복음을 지향하는 이런 방송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은혜로운 사연을 듣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 있게 생명을 얻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저는 방송이라 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5세면 가장 왕성한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또 25년을 힘있게 뛰어가고 도약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지난 25년 동안 포항극동방송은 사명을 품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한 줄의 기도로 주님의 빛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더 넓은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포항극동방송. 가장 힘있게 달려갈 이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으로 마음을 모아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포항극동방송의 새로운 25년을 함께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일에 동역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0: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오직 말씀으로 웃음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박성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두 장소가 나왔어요. 하나는 엠마오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엠마오는 또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하게 장소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장소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지쳐서 실망해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비하고 기도하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고 기쁨으로 사람을 섬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오해를 해서 상처를 줍니다. 교회를 사랑했는데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교회는 나오겠지만 앞으로 다시는 깊이 있게 섬기지 않을 거야. 예배는 드리겠지만 여러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을 거야. 믿음은 지키겠지만 앞장서지 말아야지. 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엠마오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엠마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준비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별로야 하는 그 한마디가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는 앞에서 나가 찬양 안 할 거야. 이것이 바로 어린이가 가질 수 있는 엠마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데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괜히 열심히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그래서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엠마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면 예배의 기쁨이 약해집니다.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예루살렘,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의 책망을 듣고 번쩍 정신이 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힘을 내자 하고 스스로 결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요, 낙심한 사람은요, 헌신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누구의 책망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굳건한 결심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고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회복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신 것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 실패와 낙심에 빠졌어, 실망에 빠졌어,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멀어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때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엠마오를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몸은 예배당이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헌신의 자리에는 다시 서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낙심해서 점점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요? 낙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찾아오실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눈물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도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차 안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한 번 더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됩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소망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는데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의 질문 앞에서 자신들의 낙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제자들의 말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제자들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으로 보았어요.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낙심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을 바꾸십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바로 잡혀졌습니다. 그 결과 낙심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십자가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던 눈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해석하는 눈을 바꾸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뀌어졌던 겁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소망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를 그냥 내 감정으로 내 식으로 해석하면 그 상처는 원망이 되고 맙니다. 내 실망을 가지고 교회를 해석하면 교회가 실망스럽고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낙심을 가지고 사명을 해석하게 되면 사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상처를 다시 보게 되면 그 상처가 은혜가 되고, 말씀으로 내 실망을 다시 보게 되면 그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말씀으로 내 사명을 다시 보게 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으로 인한 잘못된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때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낙심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가 실패구나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가시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잖아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하며 식사하며 교제 나누자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식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열립니다.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수없이 떡을 떼어주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그것이 기억나서 아, 이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죽어진 줄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니까 바로 일어났어.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바로 일어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깨닫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찾지 않았지만 그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바로 엠마오에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는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마음 없어도 찾아오시겠지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 만나야 회복된다고 하셨으니까 나 회복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며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만나면 회복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찬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상처 때문에 뒤로 물러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지쳐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시
예루

0: 예루살렘으로 가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 엠마오가 끝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엠마오가 끝이 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 제일교회 지역번호 054 292국에 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교통방송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송인가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전하는 방송 또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곁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췌장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귀한 생명을 선물한 아내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큰애 아빠가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요. 그때 가장 은혜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호스피스 명동에 있었는데 항상 가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요.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들을 수 있게 해놓으니까 마음을 결국은 열어서 하나님 믿고 한나라를 갔거든요. 그때가 가장 극동방송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방송이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0: 너무 감사했다고 전한 아내의 인사의 메시지. 이렇게 극동방송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극동방송을 듣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홀로 즐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시는데요.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들에게도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시죠.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가이 벤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들으셨고요. 김현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의 그 이름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을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 영광스러운 비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을 나누면서 또 쉼을 얻는 시간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쉼을 얻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샴스미디어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어서 소망의 바다에 그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앞서 듣고 오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이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 또 다양한 문자 사연들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내 삶의 노래로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소중이 찬양합니다. 더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쉼을 주시는 분, 월요일 순서로 오늘 함께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평안한 시간 되시길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지진이 그 여파로 여전히 사망자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또 실종자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동해면이 만 명이 안 되거든요. 요 가까운 5천도 5만 명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실종자 수가 최소 5만에서 10만까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진 앞에, 자연재해 앞에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죠. 물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환경적으로는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괜찮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점점 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또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감사하고요. 미래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마크 앨범 가운데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죠. 네, 길입니다. 알고 가야 되죠. 그리고 또 확신을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길을 가야 된다 혹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뜻 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음이 좋으면 복 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고난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좀 살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어서 벌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태어나서부터 죄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요. 나면서부터 죄인된 자. 무슨 의미냐면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고난을 당하셨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조롱도 당하셨죠. 하지만 부활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피로써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서신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라고 합니다.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우리가 참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길을 통하여서 내가 부활의 소망에 이르겠노라. 그렇게 하루의 삶을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이 몸의 소망 무인가 들으셨습니다. 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분명한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결과를 아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정을 알지만 결과를 모르면요, 아주 허무한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은 우리가 어떤 삶이 펼쳐질지 잘 몰라요. 하지만 결과를 알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인간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제가 TV 프로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겁니다. 자연에서 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자연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연이 비슷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싫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거기 들어가는 분들이 다 옳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사람이 싫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요, 그 산속에서 너무 많은 동물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동물을 그렇게 많이 키워요. 뭐 소나 양이나 또 염소나 닭이나 뭐 별별 거 다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는요, 몇 사람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때로는 정말 사람이 싫어지고, 그런데 동물은 그렇게 많이 키워도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고요. 그 동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두 마리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침마다 뭐 먹을 걸 줘야 되고, 나무를 해와서 또 풀을 꼴을 베어와서 먹여야 되고, 손 갈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그런데 힘들지 않대요.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좋다고 따르던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인간의 역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길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좀 좁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몇몇 가지가 나의 모든 경험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네, 피아 1번 가운데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고난받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또 권면과 당부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뭐 고난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악으로 악을 이기게 되면 그건 진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이기고 난 다음에 나에게 남는 것이 악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유는 참 그게 힘들거든요. 그거 참 괴로운 일이고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게 선이 남아 있어야지 교만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할 때 한쪽은 룰을 안 지켜요. 그런데 한쪽은 룰을 지켜요. 룰을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죠. 그런데 룰을 지키고 승리해야지 진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성경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그 이유는 진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주를 보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제네시스 커버곡입니다. 주를 보내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됩니다. 뭔가 특별한 거 잘 없습니다. 10대, 20대 때는 특별한 게 많지만 이제 30대가 지나면요. 거의 뭐 반복되는 삶, 네, 뭐 특별한 또 인생의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반복되는 삶이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뭐냐라고 하면요.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 어떤 공허함이나 지루함이나 식상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되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는 그게 참 진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개척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 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수적인 부흥에 마음이 메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10주년이 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 이번 주도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삶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고 감사함으로 우리들에게 고백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르러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더 가까워졌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요.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보혈을 지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서론과 3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4절 말씀부터 함께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이 4절에서 비로소 1절부터 시작된 한 문장이 끝난다고 보는데요. 처음 이 1절에서 시작된 이 4절까지의 이 모든 그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사도들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5절로 가보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주님은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셨죠.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물세례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물세례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물 세례가 의식적인 세례라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인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곧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진정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그 충만케 된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야 됐어요. 그들이 섬김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성령의 다른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장 6절로 가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참 제자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지금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성경 주석학자는 이때 이러한 질문을 한 제자들을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제자들의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한 제자들을 결코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은 제자들로서는 타당한 질문이었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셨던 거죠. 주님은 그것을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으로 양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지상 왕국을 세우실 분이라고 알고 있었죠.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7절에서 답변하시기를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때에는 왕국이 세워지지 않을 것임을 인지시켜 주는 것인데 오히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무리들 곧 교회를 불러내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제1공의회를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야고보가 다음 사실을 지적하게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취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행하시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취하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그런 백성을 세상에 불러내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신자들의 몸인 교회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께서 이때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께 물었을 때, 즉, 예수님께서는 답으로서 그것을 그때 논할 주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논할 주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묻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에 대한 뭐 저라든가 다른 목사님의 대답이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 대답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고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그러한 것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꾸짖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주목하시기를 바라요. 그 대신에 주님은 심중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다른 어떤 것이 있습니다. 때나 기한을 아는 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이죠.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수행되어야 할 위임이죠. 이건 여러분 뭐 누구만 하고 뭐 어떤 사람만 뭐 특정적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인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어진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위임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뭐가요? 1장 8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는 것인데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복음 전파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세미나를 개설하는 것은 훌륭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간 적이 있습니까? 땅끝이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배 타고 어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땅끝인 거죠.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선교사나 뭐어또뭐 특정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시는 바로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다면 바로 거기가 땅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에게나 교회 안에나 권능이 없고 오직 성령 안에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교회나 뭐 이렇게 레디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 모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수레바퀴의 축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거주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온 유다는 그거는 우리 사회에 해당된다고 보겠어요. 사마리아는요, 다른 무리들 곧 우리가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것인데 또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교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뭐 상당히 있겠죠. 어쩌면 제가 그들을 알지, 알게 모르게 뭐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든 지내지 않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죠? 땅끝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이 바쁜 시간에 이 극동방송 라디오에 채널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분의 계명은 항상 개인적인 겁니다. 우리는 무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해서 막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요. 또 교회가 그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뭐 괜찮지 않은 이런 것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이 일에, 이 예언에 동참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늘상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되고 또 한 번 더 짚어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1장 9절 가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우주를 향해서 쏘는 뭐 그 우주 그 발사대. 예? 그리고 또 그런데 가려면 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우주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하늘에는 그분을 맞이할 구름이 있었고요. 그것은 어떤 종류의 구름이었는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름은 수증기로 된 구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요? 이 구름은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것과 같은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인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거든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는 강보에 쌓여 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영광의 구름으로 쌓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으로 가셨던 거죠. 사도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동안에 두 천사가 그들에 나타나서, 천사는 마치 사람처럼 보였고 그들은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바로 그것이 10절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올리우셨던 분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하는 거죠. 1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어느 정도 될까요? 키로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역을 안식일에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가는 명절날 동안에는 성전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은 아마도 진을 친 사람들로 가득 덮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는 아마도 명절 때는 수십만에 이르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에 머물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3, 14절로 가보실까요? 저희가 들어가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쉘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가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동정녀에게 탄생하셨다는 것이 뚜렷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다른 신자들은 이때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기를 그대로 재현할 어떤 방도는 없어요. 이 시기는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사이에 놓인 단 한 번

0: 1년밖에 없는 때였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 시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뭐좀 이상한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재현하려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15절로 18절을 볼까요?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는 다시를 소리를 높여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직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기 전에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사도행전으로 모시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이것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 세례가 회개를 나타내는 의식적인 세례라면 이것으로 받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인치시는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 2번 성령.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데오빌로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SD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경제 잡지 회사에서 일하던 험프리 닐이라는 사람은 이런 깨달음을 얻고 역발상에 관한 닐의 서한이란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발상은 바로 이 책에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수가 성공하는 경우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대중이 가는 길과 다르게 가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상대적일 수 없고요.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믿고 구원받아야 될 유일한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 그 주 예수님을 오늘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주님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직접 경험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밤 누구도 본 적이 없던 그분을 만나신 은혜를 기억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이윤화가 부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는데 원래 이 단어가 설명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언어로 풀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다가갑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말보다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셨던 게 아닌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필 위캄과 제이미 맥도날드가 함께한 Flowers, 리나 크로포드가 부른 Thank God, 그리고 레이첼 람파의 Somebody to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매미, The Bonfire in Back Garden의 아름다워라,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전에 없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건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것 앞에서 움츠려들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놀라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오히려 안심하라는 말을 듣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의 흔적을 느꼈고 이름은 몰랐지만 그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당신이군요 하고 알아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밤도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얼니 하세와 시그니처 사운드의 Pass Me Not, O Gentle Savior, 테리 맥알몬의 Jesus Name Above All Names, 조나단 버틀러의 I Don't Mind Waiting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크리스토퍼 호에닉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문제 해결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최고의 문제 해결사이자 소통 전문가가 계시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뽑은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혼란한 국제정세에 있었을 때에 소통을 무기로 화합을 이끌어 문제를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소통의 비결 다섯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라. 두 번째,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라. 세 번째,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라. 네 번째,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사랑하는 별게대 여러분, 어떠세요?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려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겠지요. 상대방이 어떠한지 먼저 살펴도 봐야 되고요. 미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허리와 무릎을 기꺼이 숙일 줄 아는 소통하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는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주가 일하시네 강중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러빔의 기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꼽은 루즈벨트의 소통의 다섯 가지 비결. 1, 2, 3, 4, 5가 있었죠. 뭐 단순하게 설명하라, 공감대를 형성하라, 상대방에게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해하라, 공통된 언어를 찾아라. 저는 이 다섯 번째요. 언행일치로 상대의 신뢰를 얻으라. 이거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실은 삶에서 주님과의 약속을 제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았나. 제 자신을 좀 돌이켜봤습니다. 언행일치, 그래서 상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더 신뢰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 모든

은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를 위해 공감하며 상대방을 덜 살피고자 하는 것,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분명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비춰주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길을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응원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꼭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시험 없는 믿음은 보석이 없는 왕관과도 같다고 존 번연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가는 고난과 시험을 지날 때 더욱 빛이 난다는 의미죠. 실패, 좌절,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 그 믿음은 단단해지고 더 깊이 있는 확신으로 빛날 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의 시험과 연단을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보석처럼 다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강찬의 주는 다 아시죠?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월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땡스기빙 밴드의 예수님은 누구신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캐리 언 조지의 오신실 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분의 축복의 이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에필로그의 너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여사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희열한 주 월십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선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내 후배와 또 자녀들과 제자들이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싶고요. 또 풍파와 어려움을 겪는 대신에 내가 닦아놓은 그 길 그대로만 따라오면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는 풍파도 있고 분명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 또 옳은 길, 평온한 길을 선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을 넘게 하시고 또 근심 걱정 안에서 당신을 찾게 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갈 길을 분명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면 돼요. 그 길이 꽃길이 아니고 가시밭길 또 자갈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 또 영광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이 워십의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걸 여러분 믿으시죠? 특별히 북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래 내 삶을 인도하는구나, 내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살피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북녘 성도들에게 필요한 외부의 소식들, 정보들 정리해서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도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꼭 가져주세요. 저희 극동방송은 유일하게 저 북녘당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방송입니다. 북녘당에서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통일로부터 우리의 하나됨이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북한을 떠나셔서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 성도님의 신앙 간증,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또 마지막 시간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자매가 의료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지금 혼자시잖아요. 아직 네, 결혼 안 하셨죠?
1: 맞습니다.
0: 네. 네. 외롭거나 그럴 때마다 가족 생각이 좀 나시겠어요? 어떠세요?
1: 맞습니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다 모셔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또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온 가족을 다 데려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나이도 있으시고 그 가족 중 누구 하나라도 만약에 오다가 잡히면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그냥 여기서 좀 그립더라도 가족이 거기 모여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0: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1: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돈을 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저는 감사하고 네, 가족이 불화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0: 네.
1: 네,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0: 네. 네. 무탈하게 지내기를
1: 네.
0: 오늘도 밥 먹을 때나 잠자리 들 때나 항상 기도하고 계실 텐데
1: 네.
0: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1: 네.
0: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솔 자매님이 보시기에는 통일의 그때가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면 때가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계속 그런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0: 네. 네,
1: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의 때 되겠지만 저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역사로 봤을 때 그 시간이 정말 올까라는 막연함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럼요.
1: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정말 등불을 준비하는 여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네, 그래서 그때가 만약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이 아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내가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자, 오늘 이 시간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하나님 베푸실 은혜를 나눠주셨는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우리 탈북민분들의 탈북 또 정착을 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잖아요.
1: 네.
0: 이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지요?
1: 일단은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 국민들이 있어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0: 네.
1: 예, 제가 한국에서 삶을 살아보면 말 없는 전쟁터예요.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은 저희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한 사람이 벌어서 여러 명이 네. 살리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각자의 그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 너무나 힘든 걸 저희가 이제 느낍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의 땀방울이 숨겨 있음을 저는 제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어요.
0: 예.
1: 네, 삶이 되게 평온하고 웃고 계시지만 그 안에 그 전쟁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의 그 수고와 어려움들을 저는 이제 느낄 수가 있었었거든요.
0: 예.
1: 너무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국민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반쪽이라는 한반도의 반쪽이지만 이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곳이 있는 거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저희도 탈북민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0: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더 힘을 내서 적응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수고와 그런 삶에 함께 동참하면서 더 좋은 세상,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잘 열심히 살아갈 거니까 응원을 부탁하는 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북녘당에서 듣고 있을지 모를
0: 네.
1: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간 드릴게요.
0: 아, 네.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우리 친척분들, 또 나의 지인들과 친구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합격하지 못하는, 효도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애는 나눌 수 없지만, 제가 그 몫까지 더 열심히 살아내서 앞으로 통일됐을 때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또 언니, 누나로, 친구로 그렇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나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준, 키워준 그 모든 분들께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여기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듣거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날까지 힘내서 제 방송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늘 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랑합니다.
1: 오늘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솔 자매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의료 선교사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삶 가운데 밝은 빛을, 또 옳은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길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솔 자매님, 오늘 참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친환경 냉방 기술을 앞세워 유럽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와 전투기, 공중급유기 등을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오늘 카타르에서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등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개최국 캐나다가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연료 가격과 차량 부품 값이 오르면서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를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농촌에서 농번기를 이유로 생활 총화를 소홀히 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불려가 비판을 받고 위원장까지 비판서를 쓰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 사망자가 1,45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제구조대가 생존자 수색과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측이 방한 당시 인파관리를 도운 서울경찰에 감사 편지를 보내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40도 안팎의 폭염이 새로운 일상이 되면서 냉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유럽연합의 에어컨 보급 대수가 205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은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아 건물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아 일반 에어컨 대신 이동식 제품과 친환경 냉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도시 미관 보호를 위해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실외기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에어컨 보급률이 2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려 중국 업체들의 중저가 이동식 에어컨 공세도 거세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가격 경쟁 대신 친환경 고효율 기술을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최대 공조기업을 인수해 데이터 센터와 상업용 공조시장 공략에 나서는 한편 실외기가 필요 없는 차세대 냉각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전자 역시 이동식 에어컨과 친환경 히트펌프, 인공지능 기반 공조 시스템을 앞세워 현지 맞춤형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후변화로 유럽 공조시장이 새로운 성장시장으로 떠오르면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친환경 고효율 공조기술이 앞으로 유럽 시장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7일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며 약 6시간 동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잠초계기 등 다양한 군용기가 투입됐으며 우리 군은 F-15K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이탈했으며 영공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중국 H-6 전략폭격기와 러시아 TU-95 전략폭격기가 함께 장거리 비행을 실시했고 양국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 통제기가 함께 투입돼 연합작전 능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일본 열도 인근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모의발사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역시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로 공군의 연합작전 능력과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는 중러의 군사협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상호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양측이 모든 군사 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이 이어지는 동안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오늘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중심으로 회담을 진행한데요. 당초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로 했던 회담은 최근 긴장 고조로 의제가 변경됐고 휴전 이후 다시 높아졌던 무력 충돌 우려도 이번 합의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이란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안전과 항구 봉쇄 해제 등을 놓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해석을 둘러싼 이견으로 긴장이 다시 높아진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의 상선 공격을 이유로 보복 공습을 단행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해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결제은행 BIS가 인공지능 투자 거품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했습니다. BIS는 연례 보고서에서 AI 관련 투자에 대한 기대가 꺾일 경우 대규모 자금 이탈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그 파급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AI 기업들의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 등이 복잡하게 얽힌 자금 조달 구조가 새로운 금융 취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칩 제조업체와 대형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AI 개발사가 서로 투자와 장기 계약을 맺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연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IS는 관련 거래 구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동일 자산이 여러 차례 담보로 활용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또 에너지 공급 불안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세계 경제가 진보와 위험이 공존하는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있고 작은 충격도 금융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후반 추가 시간 2분 스테픈 유스타키우가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캐나다는 조별리그를 통과하며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에 오른 데 이어 16강 진출까지 이르며 개최국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캐나다는 볼 점유율에서는 남아공에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서는 7대1로 크게 앞서며 경기 내내 적극적인 공격을 펼쳤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극장골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이번 대회 첫 16강 진출팀이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상 처음 월드컵 토너먼트 무대를 밟았지만 아쉽게 탈락하며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산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유 가격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기를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회령과 청진 등에서는 기존에 이 품목을 취급하지 않던 무역업자들까지 수입 경쟁에 뛰어들고 있으며 수입된 제품은 내륙 지역의 시군으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료비 부담이 큰 오토바이 운송업 종사자들과 그동안 전기 이동수단을 외면했던 돈주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차량 부품 가격과 수리비까지 오르면서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가격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어서 상당수 주민은 중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

가격과 부품값 상승이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농장에서 농번기 작업으로 생활 총알을 여러 차례 생략했다가 청년 동맹원 전원이 상급 조직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모내기와 김매기 등 농사일이 바빠 생활 총알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던 가운데 한 청년이 농번기에 생활 총화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 이를 초급단체 위원장이 상급 조직에 보고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후 구역 청년 동맹은 해당 단체를 조사해 생활 총화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문제 삼았고, 일부 동맹원들이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그대로 진술하면서 결국 초급단체 위원장은 비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농번기 현실을 고려해 편의를 봐주려던 일이 오히려 더큰 문제로 번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바쁜 농번기에도 사상 교양 사업과 조직 규율을 엄격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4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상자는 3,150여 명, 이재민은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700여 채가 파손되고, 이 가운데 189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지진 이후 43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 장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프랑스와 미국 구조팀이 잔해 속에 갇혀 있던 주민들을 구조하는 등 기적적인 생환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국이 구조 인력과 521톤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며 국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되면서 구조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생존자 수색과 이재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장녀인 매디슨 황 수석 이사가 지난 한국 방문 당시 인파 관리를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편지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 속에서도 경찰이 안전하게 현장을 관리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준 경찰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홍대에서 열린 팬 행사와 식사 일정 등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나섰으며, 이후 노래방으로 이동하려는 계획도 안전을 위해 만류하는 등 인파 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경찰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지만, 경찰은 공무원 신분이라며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답장을 통해 언제든 서울을 방문하면 시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역은 저녁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요,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안주는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 20도, 평양과 진남포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9도, 진남포 28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구성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신의주 20도, 희천 19도, 강계 15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9도, 강계 28도, 신의주 26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구름이 끼겠고요. 장현에서만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0도, 사리원과 신계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남도에서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북청 18도, 해산 1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함흥과 해산 27도, 북청 21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 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가끔씩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성진 18도, 청진 16도, 무산 12도, 낮 최고 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0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 탈북 과정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초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복음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또 북녘 성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망 접속하신 후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 기도한 줄,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접속 찬송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FEBC Mission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탐험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한 걸음의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등산가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 전 훨씬 낮은 산을 오르며 훈련을 시작하죠. 8,000m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선 2,000m 산을 오르는 것처럼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구리키는 일단 집 뒷산이라도 오르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에도 오를 수 있다고 자신이 쓴 책에서 이야기했죠.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순 없다. 그 전에 조금씩 높은 산에 도전을 하며 산소가 모자랄 때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산병이 일어나는지, 혹은 몸이 멀쩡함에도 정신이 버티지 못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려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정상에 설 수 있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말처럼 산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언젠가 그 큰 산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의 믿음의 거리를 내디디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은 어느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부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송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옳은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6.25 동란, 정전, 그동안에 북한은 뭐 수없이 남한에 대해서 김신조도 보내서 청와대 앞까지 갔었고,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수도군단의 최금호 중령이 그날을 위해서 시 한 편을 썼는데 들어보세요. 그날 두동강 난 천안함, 백년도 차가운 수심에 가라앉아 바닷물 함실 가득 차 오를 때 그대의 호흡이 막히오듯 우리의 숨통도 조여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보고 싶은 나의 아들아, 친북 종북 분열된 양심으로 오열의 절규 더 하였으리. 청춘의 푸른 희생, 고귀한 명예, 더 이상 욕되이 말라. 이제 또다시 망각되어 이 아픔이 고통 되풀이할 수 없어. 쫓겨진 천안함 현장에서 유비무한의 두 주먹 불끈 쥐노라. 아, 46인 천안함 영웅이여, 존귀한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조국의 가슴으로 모두모 역사의 양심으로 폐색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셨는데, 미국 수도 워싱턴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한 해에 거기 찾는 사람이 320만 명이나 된다고 하죠. 이곳을 방문하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조각 작품인 판초 우의를 입고 행군하는 육해공군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거기에 새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도 못했던

0: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 거기에 또 한 문구가 있는데 금색으로 새겨져 있는 문구.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두 동강 난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국가로서 민족적 생존이 가능하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전쟁에 아이센하와 대통령의 아들, 밴프리트 장군의 아들, 마크 클락 UN군 사령관의 아들도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 24사단장 윌리엄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 지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2,122개나 되죠. 총살을 당하거나 납치되었던 목사님이 5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연 6.25 동란이 얼마나 참혹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칼라에서 백두까지 찬양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우리 6월의 잊어서는 안 되는 날, 6.25 전쟁에 대한 오늘의 그 말씀 함께 하셨는데요. 남과 북이 전쟁으로 두동강 났던 그렇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날의 분단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다시금 제사장의 국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일할 수 있는 남과 북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한 곡더 올려드리고요.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 불리는 북에서 온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북한 함경북도 땅에서부터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안 된 우리 자매님과 함께한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3국까지 이제 교회를 통해서,
0: 네,
1: 보통은 브로커에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건너올 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은데,
0: 네,
1: 교회에서 이제 그 비용 없이 보통은 그렇게 함께 건너오긴 하죠.
0: 그쵸.
1: 그렇게 교회 통해서 오셨던 여정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나주셨던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오는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는 와중에 주셨던 감동들까지 함께 했는데, 제 3국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시고,
0: 네,
1: 대표 기도까지 하시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자리에 계셨어요. 그때 성경을 아마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0: 네,
1: 그때 읽었던 성경 구절들,
0: 네,
1: 좀 하나님과 교제했던 성경 구절들이 기억에 나는 게 있으세요?
0: 네, 있습니다. 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심이라.
1: 아멘.
0: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1: 아.
0: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제 앞이 캄캄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친척도 없고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고백하셨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그냥 자기들로 기도가 나갔어요. 그래, 주님, 나한테는 주님이 계십니다.
1: 사실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혼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0: 네,
1: 중국에서도 자녀를 처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실 때는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선생님만의 외로운 싸움이었잖아요.
0: 네.
1: 그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붙들어주시고 같이 걸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누었던 고백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게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예배 생활을 그러면은 제 3국에서 어느 정도 또 하다 오신 거예요?
0: 네, 3개월.
1: 3개월?
0: 네.
1: 3개월 정도 하시다가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0: 네. 네.
1: 처음 여기 오실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였으면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확 좀 불안하진 않았을까?
0: 불안했어요. 이제 금방 우리가 하나님을, 예, 이제 만나서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 세상 교회 문을 밖에 나서면은 그냥 이제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걸어가는 어린아이가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렇게 싶어요.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고 이제 어떤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네,
0: 엄청 근심도 많았습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진짜 하나하나 우리를 붙들어 진짜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 저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을 이제 국정원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빈배낭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1: 네.
0: 예, 여성들이 제 소지품 소소한 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또 옷은 다 브랜드, 예, 명품으로 너무너무 은혜 넘치는,
1: 아,
0: 예,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커만 가고 끝이 없는 사랑. 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1: 네,
0: 그냥 꿈만

0: 제가 이런 꿈을 꿔도 이런 꿈을 언제 꿨겠습니까? 하루하루 꿈만 같아요. 특히는 교회에 나오면 서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1: 정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하루하루 중에 계세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기간, 하나원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받는 기간에
0: 네.
1: 거기서도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만 거기를 딱 졸업하는 순간 교회를 잘안 나가시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예.
1: 여기서 이제 돈을 벌고 막 경제 생활을 하고 일상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교회 나가는 주일에도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 아니면 뭔가 다른 이렇게 아, 이 시간들 저 시간들 하면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진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제가 이제 국정원과 하나원을 통해서 제 주님의 믿음을 안고 밖에 나서 세상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생활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의 일주일간의 생활을 주님 앞에 터놓을 수 있고 앞날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을까. 집안에서 혼자 기도하면 절대로 감이 안 써요. 기도 물론 혼자도 할수 있고, 내 혼자 예, 나름대로 이제 그려볼 수도 있지만은 이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예, 다 같이 교회 가서 그 마음은 이제 같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1: 네.
0: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우리 분역의 주민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그냥 신앙생활은 사람이 살자면은 목표가 있어야 되고 이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희망이세요.
1: 아멘.
0: 희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할까요? 저 북한 땅에서 그냥 오늘 내일 먹을 것만 근심하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할까. 제가 살아왔던 그 20년간 외국에서 또 북한에서 그 수년간의 생활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어 보였어요. 지금 주님의 안에서 제가 하는 모든 생활은 소망이 있고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이 희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1: 천국을 그려볼 수 있다는 희망, 그 소망.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소망과 천국에 대한 그 희망. 정말 이 씨앗들이 북녘 땅에 지금 전파를 타고 흩뿌려질 때 반드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요. 더큰 반감으로 사실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같은 고향 분들이 이곳에 와서 만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여정들을 북녘의 주민분들도 꼭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고 이곳에서 하는 무수한 또 다채로운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우리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노래하는 찬송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에 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우리 김사라 자매님의 고백과도 같이 북녘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와 같이 밝은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평안과 한없는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일어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1부 순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마태복음 25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북한어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잔은 가졌으나 기름을 챙기지 않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잔과 기름병을 함께 챙겼다. 등만 우리의 손에 주는 것이 아닌 날마다 기름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불을 사랑의 불을 붙이는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을 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르며 걸음걸음 나아갈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충분히 흠뻑 누리면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요. 삶에 희망을 주고 조금 여유 있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그 공허

0: 모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1: 공동방송은 희망이다. 사랑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런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여는 길이고

0: 조금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을 장성한 사람은 길러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2: 삶의 끝자락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김준우 형제의 이야기,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러시아에서 약 5년 전에 이곳에 온 우리 김준우 형제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만남.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러시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걸음걸음, 그 은혜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과 준우 형제 사이에 그 둘만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저희가 러시아에서 우연찮게 라디오가 켜져서,
0: 네,
2: 말은 우연이지만 하나님께 켜주셔서
0: 네네, 그렇죠.
2: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뭔가 힘든 상황 중에 있었던 당시에
0: 네네,
2: 네,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이곳에서 또 종교활동을 선택하는데 기독교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신 이야기를
0: 아, 네,
2: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눠봤어요.
0: 네네.
2: 저희가 오늘 또 이 희망을 들었다 시간에 마지막 편에 또 드리는 공통 질문이 있거든요.
0: 네.
2: 나에게 극동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네,
2: 지금 극동방송을 이곳에도 듣고 계시죠?
0: 네, 지금 듣고 있어요.
2: 여기서 들었던 시간보다 어쩌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시간이 아직은 더 많을 것 같아요.
0: 네,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이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느낌이 너무 강렬했어가지고 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 들었던 극동방송이랑 지금
2: 네.
0: 현재 제가 이제 뭔가 편안한 상황에서, 내가 아무런 걱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듣고 있는 극동방송이랑 뭔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
2: 그러면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네모다라고 했을 때
0: 네.
2: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아, 돼요.
2: 주관식 문제라 어렵죠?
0: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2: 오!
0: 네,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2: 사막에서 만나는 생과
0: 네.
2: 같은
0: 네,
2: 존재.
0: 그쵸.
2: 왜 오아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0: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이제 힘들었다고 하긴 했었는데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어찌 보면 이제 사막에서 사실 물을 못 만나면 죽잖아요. 보통은 이제
2: 그쵸.
0: 그냥 햇빛이나 이제 갈증으로 죽는데 이제 그때 딱 이제 극동방송을 듣게 됐으니까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그런 것 같아요.
2: 거의 매일같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0: 네, 뭐 매일 저녁 짧게 짧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오래 듣지 못하니까 그냥 짧게 짧게씩 들었습니다.
2: 짧게 짧게 찬양과 성경 구절과 함께 나오는 여러
0: 네.
2: 이야기들을, 아, 근데 방송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샘물을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함께 했는데, 이 방송에도 지금 준우 씨가 나온 것처럼
0: 네.
2: 북한이 고향인 같은 고향 분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0: 네.
2: 그런 출연은 못 들어오셨던 거예요?
0: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딱히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너무 이제 몰래 듣기도 하고 너무 이제 불안한 마음에 듣고 이제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위로만 받았던 생각은 진짜 아직까지도 나는데 그 내용이 아예 생각이 안 나요.
2: 그러면
0: 네.
2: 지금 여기서 또 방.

0: 방송을 듣고 있는데 또 출연까지 직접 하고
1: 아,
0: 계시고
1: 네. 그쵸.
0: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극동 방송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르다고 했잖아요.
1: 아, 네.
0: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1: 아, 이게 지금 듣고 있는 이제 극동방송은 그냥 내 삶의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뭔가 그런 약간 강줄기?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0: 바다의 강줄기.
1: 네. 저의 삶의 이제 평안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강줄기처럼
1: 네.
0: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에서 우리 강줄기와 같은 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데
1: 네.
0: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1: 네네.
0: 이곳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지금 준우 형제님에게 하나님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준우 형제님처럼 러시아에서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1: 네네.
0: 북한에서 중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소개해 줄때 어떻게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제 전체 우리 모두의 그냥 삶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시고 고통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주시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의 소망은 또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주시든 어떤 이제 소망을 들어주시든 그냥 이제 우리의 삶을 그냥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삶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1: 네.
0: 삶그 자체의
1: 네.
0: 하나님을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1: 네.
0: 우리가 북한에 있는 준우 형제,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잖아요.
1: 네.
0: 그때 어떻게 전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1: 아, 네, 당연하죠. 이제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0: 그럼요.
1: 북한의 오랜 세뇌를 이제 다 당하신 분들이라서,
0: 네.
1: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분들한테 하나님을 전한다는 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도 힘들 수가 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제가 느낀 그 느낌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0: 어떻게 전달하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1: 아, 제가 이제 그거를 막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나의 이야기를 그냥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가족 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해주는 나의 이야기부터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 같은 이런 거를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전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이제 뭐 어떻게 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뭔가 그래도 호기심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나의 지난 날을 들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한번 예배 드리러 같이 가보자.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저희가 또이 방송을 북녘땅에 또 대한민국 남한 곳곳에도 같이 전하고 있는데 새벽녘에 듣고 계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 우리 준희 형제님처럼 밤에도 몰래 듣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에게 고향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1: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진짜 힘들고, 너무 힘들고, 북한 정권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이제 좋은 삶을 꿈꾸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한국에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버텨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포기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면 소망은 다 이루어지니까 그냥
0: 아멘.
1: 끝까지 믿고 버텨주세요.
0: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주

0: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삶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1: 네.
0: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 준우 형제님이 지난 그 삶의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은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평안도가 고향인 준우 형제님과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유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0: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 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 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에 구름이 가득 메우는 하늘빛이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황해도를 제외하고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5에서 4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빗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으니 이동하실 때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광주, 제주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 여수, 목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강릉, 부산, 대구가 19도, 포항이 18도, 청진이 16도, 강계 15도, 해산이 1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2도, 대구와 광주가 31도, 개성과 춘천이 30도, 평양과 목포가 29도로 보이고요. 강계가 28도, 함흥과 해산, 포항, 부산, 여수, 제주가 27도, 신의주와 강릉이 26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벌써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인 만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문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어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푸른 물결처럼 출렁이던 넓은 보리밭에 보리 패이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민족의 장례를 안고 기도하던 나라 사랑의 마음도 또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작은 감사와 함께 결산을 하던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매일 아침 예배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오늘도 은혜로 계속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으로 경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0: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네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2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1: 이제 오늘은 나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고 이 상태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슬픈 애가 애도의 시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자, 니느웨의 성읍, 니느웨의 산성은 아주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 사방에 강들이 흐르면서 천혜의 보호 장치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니느웨 성읍이 무엇과 같으냐?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렇게 잘 익어서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속담에도 감나무 나무 밑에 누워서 감나무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처음 익은 열매가 일찍 열매를 맺으니까 이게 조금 지나면은 누렇게 익어서 조금만 흔들면 네, 뚝뚝뚝 떨어지죠. 자, 니느웨가 그렇게 강력해 보여도 조금만 흔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의 모든 시스템이 사방에서 흔들리며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아니 그렇게 강력하고 용기 있어 보였던 이 장정들, 군사들은 여인같이 용맹이 사라진 무력한 상태로 겁에 떨고 있는 여인과 같고, 또 내 땅의 성문들은, 자, 얼마나 이 성문들이 크고 튼튼하겠습니까? 너의 원수 앞에 넓게 열리게 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성문이 활짝 열리면 니느웨 성읍은 적군이 아주 쇄도하게 되죠. 그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럽니다. 자, 빗장이 무엇입니까? 성문을 가로막는 이 가로대죠. 긴 가로대. 문을 열려면 이 가로대를 열어야 이게 딱 고정됐던 것들이 열리면서 문이 열리는데, 가로대를 딱 해놓으면 아무리 센 힘으로 믿으려고 해도 가로대가 지지 않는 힘으로 인해서 성문이 열리지 않고 보호가 되죠. 근데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니느웨. 니느웨의 성문이 열리고 빗장들이 불에 탄다 그럽니다. 빗장은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고 튼튼한 이 가로대, 이 나무나 거기에 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대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강력한 성읍 하드웨어는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시편 127편의 시편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지 않으면 크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애를 써도 헛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성을 함께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애를 쓰고 깨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부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고생고생하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는 건 매 순간순간 고생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렇게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결국은 헛되게 끝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는 노력을 붙들어주시고 내가 애쓰는 인생의 방향에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애써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영역에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 내가 하는 노력이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만들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열매가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상황과 여건을 조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야 인생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사례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잘 준비가 되었었죠. 언어도 뛰어나고 용맹도 있고 그런데 한순간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자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동안 모세가 애써서 이집트의 왕자로 준비했던 40년의 세월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열심히 쓰고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 이 수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수고가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말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연결하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참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에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14절 말씀 다시 나음으로 오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자 이거는 적군이 와서 니느웨 성읍을 둘러쌀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물을 길어서 대비해라. 이것은 식수를 준비하라는 거죠. 성읍의 안에 우물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이 성읍을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다 보면 우물이 밖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성읍의 우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서 충분한 식수를 대비하고 또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고

성벽들을 견고하게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벽돌 가마는 뭡니까? 벽돌을 구워내는 가마죠. 왜 벽돌 가마가 필요하냐? 성읍이 공격을 받으면 그 보수할

일종의 그 메뚜기의 일종이죠. 영어 성경은 이걸 그냥 grasshopper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느치가 풀을 사사사삭 갉아먹는 것처럼 적군의 칼이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속절없이 베어서 쓰러뜨릴 거라는 것이죠.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자, 메뚜기처럼 스스로 군대를 많이 확보하고 많이 모병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더라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이 많고 또 함께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16절에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자 상인, 전쟁 자금을 댈 수 있는 상인들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 하더라도 느치들이 같이 모여있는다 하더라도 날개를 펴고 한두 마리가 윙 하고 날아가면 같이 그 휩쓸려가지고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느치가 그렇게 와가지고 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아이고 나 살아야겠다고 하나 둘씩 상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바람이 돼가지고 다 날아가면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있는 그곳을 그 다음에 또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17절이요.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과 같으니 얘기를 합니다. 자, 백성들은 메뚜기 떼 같이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아 보여도 또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든다. 자, 여러분 이 메뚜기라도 너무 추우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온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들이 쫙 모여서 같이 잤다가 밤을 샜다가 해가 뜨면 다시 먹이를 먹으러 다 날아가죠. 한두 마리 날아가면 전부 다 흩어져서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너의 백성, 내가 생각했던 너의 지도자들과 장소들과 장군들 이거 때가 되면 속절없이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부하, 내 백성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사라질 때 보니까 내 부하도 아니고 내 장수도 아니고 내 왕국인 줄 알았는데 내 왕국이 아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앗수르 왕이요. 내 목자가 자고, 여기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앗수르의 관료들, 부하들, 장수들 그들이 다 자고 너희의 귀족은 누워서 쉬고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자, 이런 거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해서 백성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 다 모인 것 나의 위엄과 능력으로 모은 줄 알았는데 모아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으게 하셨으니까 그렇게들 모여져 있었지 내가 다시 모으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다면 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내 기대에 못 미친다. 어떻게 저러냐? 여러분 사람도 자꾸 격려하면서 크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만 하다 보면요. 메뚜기 흩어지듯이 다 흩어집니다. 내가 왕인 줄 알고 막 권력을 휘두리고 하려고 했더니 이때가 되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아니 이 정도면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의 부상이 중하다. 너의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자, 너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아니 그렇게 강력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지도자들 다 흩어지고 장수들도 흐트러지고 상처가 깊어서 일어날 수도 없고 비틀거린다. 그랬더니 다들 그동안은 니느웨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예의하던 이들이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잘 됐다. 꼴 좋다. 니느웨가 그게 그렇게 강력해 보이더니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왜 이렇게 박수를 치나 봤더니 여태까지 니느웨가 힘을 막 과시하면서 억압하고 짓누를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동네북처럼 늘 짓눌리고 늘 고생당하고 늘 수탈당하고 늘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0: 결국 이들이 마지막 때 박수를 치더라는 거죠. 자, 박수를 치면 분노해서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는 혼낼 힘과 능력과 자원조차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니느웨가 이걸 통해 아는 게 뭐냐? 이게 내 힘으로 세운 나라? 내가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잘 세운 국가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 나라가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도 그렇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은 똘망똘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건강이 옛날 같지 않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침침해지죠. 예전에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잘 보였던 게 이제는 이제 점점 이게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봐야 하는 이게 잘 보이다가 안 보이면 그 의욕과 기력이 확 떨어지죠. 제일 힘든 거 성경 통독이 됩니다. 예전에는 눈만 열고 보면 성경이 줄줄줄줄 읽히고 좋았는데 이제는 읽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도 성경도 아직 눈이 쌩쌩할 때 열심히 받아야죠. 열심히 받아야 나중에 딱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이 듣는 것도 나중에는 귀가 먹으면 잘 들리냐? 아닙니다. 지금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설교 말씀을 잘 들리는 것도 이 귀가 잘 들리니까 잘 들리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걷는 게 옛날 같지 않으면 걷다가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치죠. 허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앉아서 허리가 아프면 더 이상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아직 내가 은혜 자리에 있을 수 있을 때 열심으로 사모하며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인 거죠. 이런 건강을 주실 때에 금상첨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건강을 갖고 죄의 소욕을 위해서만 열심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나의 건강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아직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은혜 받을 때에, 아직 주께 나올 수 있을 때에, 아직 주께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던 선지자는 오늘도 니느웨의 모든 산성이 쉽게 무너지고 대비가 불가능한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을 엄중히 예언합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의지하던 어떤 결속과 동맹도 부질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역사는 오늘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메뚜기 같다고 표현되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힘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아림 앞에 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큰 메뚜기 때 같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 묵상에 따라 기도의 시간 갖습니다.

아멘. 아수르에게 압제를 당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멸망 소식에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손뼉을 칠 만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약속의 말씀 앞에 새 힘을 얻습니다. 이 힘나는 말씀의 옷을 입고 6월을 감사로 보내며 오는 7월 내일 아침을 희망으로 맞이하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이 감사하십시오. 6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꿀처럼 달게 돼 주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내용은 해피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원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0: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은 저에게는 소중하고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와도 내가 0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0에 어떤 수를 곱해도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떤 수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3이라면 거기에 곱해지는 것들은 늘 3배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식이 있겠지만 오늘이 나에게 최선이 된다면 내일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만들어냈지요. 그리고 이제는 곡간도 짓고 넉넉히 소출도 했으니 한번 기쁘게 살아보자. 그리고 삶의 모든 여유를 누려보자. 어쩌면 자기 스타일의 계획과 플랜을 만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라. 나는 내 것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곧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있지요. 잠언서 27장 1절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은 하나님의 선물의 날이지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날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기대와 달리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고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써야 돼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마음껏 쓰려고 했는데 기지국이 없어요.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 속에 그 부자가 이제 좀 놀아보자 라고 하는 말씀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갈지언정 이 땅의 넉넉한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복과 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관심하게 여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나는 사람,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행이 필요할 때 같이 여행 갈 수 있는 사람, 왠지 힘들면 떠오르는 사람, 수다도 떨 수 있는 사람. 제가 선거에 나가고 감독 선거를 출마하니까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소연할 사람 한 명 있어야 된다.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하소연할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친구 감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하소연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가장 무겁고 어려운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가장 멋지게 살아야 하고 신바람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회가 되면 또다시 만나겠습니다.
1: 6월 한 달간 우리와 함께 하신 목사님이셨죠.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와 또 가정 위에 무엇보다 사역 위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잠언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요.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1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뽀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네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음에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자 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1장 4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신 새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1년에 반이 접히는 날,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후반기 6개월에 남았는데요. 세월의 흐름이 왜 이렇게 빠른지요. 새해를 맞은 게 정말 엊그제 같지 않으세요? 정신없이 6월까지 보내다 그만 오늘 6월이 끝나는 날, 1년의 반이 다 하는 날을 맞게 됩니다. 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한 것도 없이 세월을 보냈다는 후회가 앞서는데요. 늘 분주한 일상에 우리의 삶이 더욱 얽매여 있어서 한 것도 없이 반년을 보낸 허전함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날 우리 주님이 주시지 않은 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새날이고 새시간입니다. 주변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정신 차리고 조심하면서 정말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닭장을 벗어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노르웨이의 동물학자

에베의 연구로 달걀에게는 서열의 사다리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동물학자인 비투스 비 드레셔는 닭을 연구한 뒤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닭은 희생정신이 매우 강하다. 강한 닭이 약한 닭의 잠자리를 지켜주고 먹이를 구해준다. 왜 같은 닭을 두고 서로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차이는 바로 장소에 있었습니다. 닭장에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야 하는 닭들은 위계질서를 세우며 서로에게 사납게 대했지만 외부의 적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숲에서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도왔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빛을 발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뭉치고 연합해야 합니다. 세상을 목표로, 복음을 목표로, 연합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이 우리의 밥임을 알고 담대하게 하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아이누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최원연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6년의 6월 30일입니다. 아주 소중한 날, 1년의 반을 보내는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후반기가 시작되는 내일, 새달 7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들이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온 전쟁입니다. 1954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입니다. 국군 전사자만 13만 8천 명, 유엔군 전사자 4만 1천 명, 그래서 전사자만 17만 9천 명이고 실종, 부상, 포로된 자를 포함하면 77만 5천 명입니다. 남한의 민간인 피해만 100만 명, 남한 산업시설 43%가 파괴되고 탄광시설이 50%가 파괴되었고 1천만 이상 이산가족과 3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 이상의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탐욕을 갖고 시작한 것이 전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끝이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 그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벌써 5년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데 러시아 내에서만 희생된 숫자가 군인들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온 러시아에 젊은 아들을 두고 전쟁에 보내 희생된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통곡 소리가 온 러시아를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입니다. 러시아 정교가 그 나라의 가장 중심되는 종교인데 그래서 그 종교의 사제들이 장례식을 치른 영상을 보니까 어린애들이 젊은 부인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5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가 희생되는데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없는 전쟁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해서 저들을 벌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을 온갖 일로 참수하던 일을 하는 저들이 결국은 하나님 때 심판받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겠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귀와 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하면서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 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를 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여 석학이었던 칼 바르트 박사가 미국을 방문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다음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의 신학적 의미를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박사님은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은 세계적인 신학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필기독을 들어서 그 전하는 말씀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잠시 칼 바르트 박사가 눈을 감고 있다가 다시 눈을 뜨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어떤 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주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그의 모습에 모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일을 행하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고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사함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건져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서 오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는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는 수마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원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한테 풍성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말합니다. 11절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는 우리가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에게는 그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7절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주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위로함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과 영유를 주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주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낙심시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로 귀신 들린 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방송국에 올라가서 성경 필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감동되는지,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 필사한 것들을 다 보내서 전시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전체를 붓글씨로 정말 우리 같은 실력으로는 몇 년을 써도 못 쓸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병품으로 만들어서 가져온 분도 있고 또 책으로 여러 권 만들어서 필사한 분들도 있고 말씀을 쓸 때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감동이 있고 말씀을 쓸 때 주님의 은혜가 온가족에 임했다는 간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외우고 붙잡고 기도하고 필사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시험에 들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느라고 너 교회 가지 마. 오늘 집에 앉아서 TV나 봐.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서 더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됩니다. 밤낮 문제에 갇혀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지 말고 어둠을 물리치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전진 또 전진 전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노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주의 사랑이 넘쳐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됩니다. 예수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그는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를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은 인생 살아가는 주님의 군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난 다음 평생 하나님을 위한 귀한 선교사를 감당하는 제시카 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원래 부유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온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무조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불교 신자라 마음의 문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느 날 부흥에 참석을 했는데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저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한한 존재이시면 당연히 저를 보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저는 유한한 사람이니 당신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당신을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강한 빛이 마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살아계시기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는 신학교에 가갖고 1999년에 미국 구세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남 산타모니카,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리버사이드 등에서 재활원 교회를 담임하면서 노숙자와 중독자들,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을 먹이고 씻기고 복음을 전하는 3S, 숲, 소프, 설베이션 특수목회를 사역을

0: 그가 감당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20년 넘게 열심히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그냥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해고 주고 중독 마약 중독자들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자들 찾아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새 삶을 살게 하고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너무 과해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하루 16시간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서 괴를 부흥시키고 마약 중독자 노숙자들을 돌보느라고 온갖 힘을 쏟았고 바쁘게 보냈는데 정작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를 바빠서 주님을 못 만나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외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내면의 모습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회개했습니다. 나는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고된 특수사에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성공한 종교인이 되었고 누구보다 철저한 일 중독자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청년 퇴임을 앞둔 어느 날 나를 찾아오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첫사랑을 길바닥에 다 떨궈버린 그저 겉만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였습니다.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그는 미국 목회를 내려놓고 가장 힘들고 험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 음성을 듣고 아프리카 케냐의 빈민가로 갑니다. 케냐의 빈민가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환경입니다. 더럽고 전염병이 돌고 먹을 것도 없고 아이들은 다 나가서 구걸하고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저들을 섬기면서 본인 자신도 풍토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겁을 몇 번이나 넘기는 가운데 청소년 장애인 재활학 학교를 운영하면서 장애아동들과 버려진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영적 전쟁의 진짜 승부처는 사역의 현장이 아니라 주님과 나만 하는 골방 기도에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적 승리는 내 안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그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핍박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시카 윈 목사님은 캐나 사역을 현지인과 다음 사역들에게 위임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캐나 선교지를 계속 후임하면서 미디어 선교와 문서 선교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시카 윈 선교사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만일 제가 가난하고 척박한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더라면 철없는 바리새인의 삶을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움켜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저를 살렸습니다. 떠날 때는 죽을 것처럼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케냐의 삶은 엉터리 나이롱 목사 같은 제가 개과천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마지막에 함께 웃는 자가 진정한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고 그분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습니다. 해릴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끝까지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영적전쟁의 승리자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김을 실천해서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흥해 제1교회 강민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7월도 주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종된 모든 백성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산업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으로 가득 찬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 아멘. 요즘 완연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 생명으로 꿈틀대는 여름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한여름의 꽃도 나무도 그리 오래 피어 있진 않아요. 한철 화려하게 피었다가 어느새 바람에 흩어지고 말죠. 하지만 그들은 생이 짧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순간에 최선을 다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자신의 계절을 온 마음으로 살아내죠. 시편과 함께 여름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면 8-90년, 결국 끝이 있는 인생이라면 끝이 보인다고 미리 시들어 살기보다 피어난 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목적 안에서 의미 있게 말이에요. 꽃이 피어나는 것은 오래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어진 때에 빛나기 위함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속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껏 뽐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뜨거운 열정 가득 안고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 아멘. 전요, 때로는 생명의 유한함이 참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꽃처럼 말이죠. 끝이 약속되어 있기에 나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 살 것이다.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순간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꽃과 같이 오늘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늘나라 정원에 피어있을 그 아름다운 꽃처럼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저마다가 가진 아름다운 빛깔이 주님께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 아멘. 와,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와, 오늘 또 방송하실 분들 많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새벽기도 다녀온 후에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귀하고 복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2642님께서도요, 6월의 마지막 날까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를 출석합니다. 보석PD님, 더운 날씨에 밤새 평안하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불어서 저도 새벽 예배 때 포항극동방송과 보석PD님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중보기도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륙사이님의 이 문자를 받아보면요, 늘 저희 극동방송, 포항극동방송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애정이 정말 많으시구나, 정말 가득 느껴집니다.

감사해요. 우리 이륙사이님 덕분이었을까요? 지난밤 아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니, 여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 저녁 밤중으로는 선선한 바람까지 좀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요. 이렇게 또

방송에서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6809님께서도요 어쩜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요? 늘 감사합니다. 지난 6월 한 달도 우리 6809님 덕분에 방송가족분들 덕분에 참 행복하게 기쁨으로 또 방송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뒷자리 2042님께서도요 아멘이라고 오프닝에 또 화답해 주셨고요. 우리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어제 제가 극동방송 70주년 기념 포스터를 제작해 봤는데요 어떤가요? 잘 만들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AI로 만드신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저희가 당장 가져다 써도 될 정도로 아주 멋지게 은혜 가득하게 또 포스터까지 이렇게 제작해 주셨답니다. 우리 4420님도 그렇고 2642님, 우리 6809님, 9507님, 우리 여타 많은 분들, 2667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다 보면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문자도 그렇고 그런 표현, 기도 다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극동방송을 또 찐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이른 아침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렇게 포스터까지 자발적으로 제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막 AI한테 그런 것도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극동방송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포스터 어떻게 제작하면 더 은혜가 될까, 그 모든 게 다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드니까 더 복되고 참 감동입니다. 4420님 감사해요. 자 우리 2667님도 물 한 잔 마시며 출첵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 승리해요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4423님 와 새싹분이세요. 3월부터 시작된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 캄캄한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많이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곡했던 남편이 아이를 교회에 가게 하라고 하는 은혜를 입게 됐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을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신청곡으로 남겨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신청곡 잠시 후에 함께 나누고요. 아 그렇군요. 아, 사춘기 자녀 이게 또 확확 바뀌잖아요. 우리 자녀분도 저도 그 사춘기 시절 때 좀 그랬고 나 자신이 어떻게 뭐 좀 컨트롤이랄까 통제되지 않는 그런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 부모님께 그 서툰 표현으로 막 표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할 때가 참 많았는데 우리 자녀분도 그렇게 지금 여물어 가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성장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도 생각이 들어요. 우리 4423님 너른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아, 그 울며 기도했다는 그 말씀 가운데 저도 간절히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게 되네요.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자녀분을 위해 또 완곡했던 남편분께서 우리 자녀분을 교회에 가게 하라고 이렇게 교회에 보내서 주님으로 변화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다는 그 표현을 이 문자를 받으니까 제가 또 한편으로는 참 행복하네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분을 위해 자녀분을 통해서 이 가정을 또 복을 주시고자 이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4423님 힘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영어 찬양 듣고 오시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0: 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제자리 우리 7694님, 샬롬. 26년의 반 또한 샬조어와 함께해서 너무 은혜 충만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또한 샬조어로 시작하며 주님을 떠올리는 아침으로 채워주세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활짝 피어난 꽃과 같이 생명 외쳐봅니다. 모두 화요팅!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7694님의 이렇게 은혜 넘치고 센스 넘치는 문자들 덕분에, 참여 덕분에 작년이 아니죠. 올 상반기도 참 행복했습니다. 기쁨으로 또 방송 사역할 수 있었어요. 오늘 좋습니다. 우리 7694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제시어로 오늘 한번 출첵 받아볼게요. 생명. 오늘의 출첵 제시어, 활짝 피어난 꽃과 같이 오늘은 생명으로 두 글자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생명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1802님께서도요, 26년도의 반, 6월의 마지막 날 아침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음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26년도의 하반기를, 앞으로의 삶들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가 넘칠 것을 또 미리 감사해 봅니다. 와, 할렐루야입니다. 역시 감사가 감사를 부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감사 챌린지처럼 느껴져요. 우리 1802님 정말 귀하고요, 너무 멋집니다. 우리 1802님처럼 7694님처럼 오늘 이 아침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생명 두 글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오늘은 생명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전목식 코너입니다. 극동방송의 우리 전파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신 우리 전파 선교사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황혜정 전파 선교사님이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와, 이른 아침 우리 아주 이 꽃과 같이 싱그러운 집사님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니까 참 행복한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2: 아, 네. 저는 포항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혜정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데요. 그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2: 요즘에 네, 뭐 신앙생활 하면서 제 일상생활에 충실히 하고 있고요.
1: 네.
2: 남편 잘 내조하고 아이 키우면서 여느 엄마처럼 평범하지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1: 그렇군요.
2: 변함없이 극동 방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1: 야, 이게 또 포인트 킥이네요. 변함없이 우리 극동 방송을 사모하며 또 청취하고 계신다. 아니, 우리 자녀분이 계시죠? 따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네.
1: 지금 몇 학년이세요?
2: 지금 6학년.
1: 오,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 방학이에요?
2: 지금 아직 방학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 가려고 밖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분주한 또 이런 등교를 해야 되는 이런 아침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2: 네.
1: 집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극동방송 애청해주고 계신다고 했어요. 좀 극동방송 평소에 어느 시간대 좀 듣고 어떤 프로그램을 청취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제 차는 항상 라디오 주파수가 극동방송으로 맞춰놓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아이 라이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 듣고 있고, 특히 그 라이드 시간대랑 겹치는 시간이,
1: 네,
2: 제가 뭐 운행하는 시간이 사랑했더란, 또

0: 잘 듣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1: 네.
0: 새깨라.
1: 새깨라.
0: 네.
1: 그렇군요.
0: 저도 듣고 있고. 샬롬, 좋은 아침이라도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더불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정인수 PD님의 사랑했드란, 그리고 우리 김인수 PD님의 새깨라까지, 그리고 항상 이렇게 극동방송 차만 타면 바로 흘러나오는 극동방송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지금 또 전파 선교사로 오랫동안 섬겨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첫 사랑, 그 첫 순간이 좀 기억이 나시나요?
0: 제가 몇 년 전에 뭐 늘 차량 이동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극동방송을 자주 듣게 됐고,
1: 네.
0: 그 과정에서 이제 전파 선교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제 이름으로 한 구단만 시작했는데,
1: 예.
0: 그 이후에 가족 모두의 이름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1: 아, 그래요.
0: 남편과 아이의 이름으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셨고요. 이렇게 듣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파선교사를 네. 알게 되고, 우리 전파선교사로 또 방송 선교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분들, 우리 남편분, 자녀분의 이름으로까지 온 가족이 지금 전파선교사로 또 이렇게 섬겨주고 계시는 우리 지사님의 가정이십니다. 정말 귀해요. 우리 뒷자리 2642님, 생활선교사 우리 황혜정 집사님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집사님, 우리 2312님께서 이렇게 좀 네. 보내주셨는데, 우리 손녀딸은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벌써 왔다고 하는걸요. 집사님 따님은 혹시 사춘기가 왔나요? 라고 기습 질문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 따님은 좀 어떠세요?
0: 네, 지나갈 수 없는
1: 그쵸.
0: 단계에 진입했고,
1: 네.
0: 네, 딸을 통해 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감사함으로.
1: 할렐루야.
0: 네. 매일매일.
1: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네. 사춘기라는 게 정말 또 꼭 네.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지나가야만 하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을 또 성찰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 이렇게 여물어가는, 왕성되어져 가는 네.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주사님, 전파 선교사로 네. 정말 온 가족이 또 섬겨주고 계시는데,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이런 유익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제가 어제 세명 기독병원 앞에서 노방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전해드렸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마음은 있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거절하실 때 마음이 좀 무한해지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전파 선교사로 섬기면서 극동 방송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저의 작은 섬김이 자연스럽게 선교로 이어진다는 점이 그게 참 큰 위로가 되고 감사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또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선교로 이루어진다, 선교로 네. 이어진다라는 데서
0: 네.
1: 또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노방전도를 어제 또 다녀오셨군요.
0: 네.
1: 또 예수님 복음 전파에 이렇게 열정으로 힘쓰시는 집사님이 참 귀합니다. 뒷자리에 우리 2533님께서요. 생명, 우리 황혜정 집사님, 꽃과 같이 싱그러운 우리 집사님, 방송에서 목소리로 들으니 너무너무 반가워요.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였군요. 교회에서도 찬양으로 섬기고 귀한 헌신들이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은혜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2534님이 집사님께 보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와, 집사님 인기 네. 폭발인데요. 우리 3072님께서요. 할렐루야, 우리 황혜정 전파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심겨진 전파선교의 씨앗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우리 집사님의
0: 감사합니다.
1: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정말 감사한데,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기쁨의 교회잖아요.
0: 네.
1: 우리 교회 소개나 자랑 한번 해주시죠.
0: 저희 기쁨의 교회는 자랑할 것이 정말 많지만
1: 네.
0: 네, 특별히 저희 박진성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강력하면서도 저는 제가 들을수록 따뜻해서 제 신앙을 많이 세워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저희 교회

0: 생선이라고 하면 다 아는데,
1: 그죠.
0: 네,
1: 생활 선교사.
0: 생활, 네, 맞습니다. 생활
1: 예.
0: 선교사. 네, 그래서 일상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특별히 또 생선 컨퍼런스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살아내도록 계속 세워지는 시스템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성장할 수 있는 교회,
1: 성장할
0: 저의
1: 수 있는
0: 신앙입니다.
1: 교회.
0: 네.
1: 정말, 정말 멋집니다. 정말 우리 박진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정말
0: 네.
1: 뜨거우셨잖아요.
0: 네,
1: 그리고
0: 맞습니다.
1: 감동이 매번 오는데, 우리 이런 목사님의 뜨거운 말씀과 더불어서 생활 선교사로 함께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신앙인으로서 여물어 갈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또 힘차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0: 저는 최근에 붙잡고 있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1: 네.
0: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니시라.
1: 아멘.
0: 아멘.
1: 아멘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집사님, 찬양이 있다면요? 아까도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매주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모하는 찬양이 있을 것 같아요.
0: 사모하는 찬양. 네, 찬양은
1: 네.
0: 예람어집의 나의 하나님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1: 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참 좋은 찬양이죠.
0: 그 가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어도 조건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고백처럼 저에게 들려서 그 들을 때마다 제가 위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감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찬양입니다.
1: 네,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우리 소개하고픈 교회 성도님들도 왠지 계실 것 같아요. 좀 있다면 한번 나눠주실까요? 이 자리를 빌어.
0: 특정 한 분이라기보다는
1: 네.
0: 제가 기쁨의 교회의 일 공동체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곳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늘 함께 중보해 주시고 따뜻하게 섬겨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 일 공동체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 와, 우리 기쁨의 교회 일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
0: 네.
1: 혹시 듣고 계신다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뒷자리 2657님 생사를 건 명문교회 포항 양학교회 헤헷이라고 이렇게 틈새 공략해 주셨습니다. 포항 양학교회도 정말 우리 신앙의 명문 교회입니다. 우리 구홍칠님께서도요, 우리 황혜정 전파 선교사님 아름다운 목소리와 소중한 사역 늘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구홍칠님 경기도 양평에서 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지사님
0: 감사합니다.
1: 대박이죠. 오늘 또 전국에서 우리 지사님을 위해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주사님, 사랑하는 분들 참 많으세요. 사랑의 편지 타임 시간인데요. 가족도 좋고 지인도 좋습니다. 사랑의 편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0: 네, 저희 가족에게 편지를 쓰겠습니다.
1: 네.
0: 사랑하는 남편 태우 오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딸 하율이, 우리 함께 예수님 잘 믿고 천국까지 꼭 같이 가요. 또 특별히 남편에게는 늘 저를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존경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 잘 서주길 바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율이 존재 자체가 선물이고 축복이야. 우리 요즘 자주 싸우지만 그래도 온 맘 다해 사랑해.
1: 와, 집사님, 이 사랑의 편지 타임 가져봤는데요. 제가 지금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존재 자체로 사랑이고 선물이고 축복인 우리 하율, 우리 자녀분까지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집사님께서 띄워주셨습니다.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이렇게 또 기도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가정이 아닐까 제가 감동으로 오늘 이 시간 제 입술을 통해서 막 고백이 되어지네요.
0: 아멘.
1: 주사님 감사하고요.

0: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전파 선교사, 생선으로 섬기시는 우리 황혜전 집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보고 계실지요. 아침 바쁘실 텐데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화요팅 하세요라고 0594님이 보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끝으로 집사님 오늘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제 남편이 가끔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네, 믿음이 없어서
0: 네.
1: 남편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기를 네,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지금 신앙에 이렇게 중심을 잡고 또 가정을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남편분께서 꼭꼭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교회도 출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 네. 기도할게요. 아 정말 끝으로요 집사님. 우리 네. 전파선교사 가입을 좀 망설이고 있는 청취자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권면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려요.
1: 네. 일단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거든요.
0: 아멘.
1: 네. 작은 성김일지라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은 직접 전도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이 많거든요.
0: 네.
1: 근데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면 그 자체로 저는 큰 열매가 된다고 믿거든요.
0: 아멘.
1: 혹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멘. 그랬어요. 마음 주실 때 지금 바로.
0: 아멘. 마음 주실 때 지금 바로. 와 네. 집사님 요거 뭔가 우리 포항크톤 방송의 전파 선교사 슬로건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 주실 때 지금 바로.
1: 바로.
0: 바로. 일단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포항크톤 방송의 전파 선교사 역에 우리 집사님의 말처럼 지금 바로 주님 마음 주실 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나눠주신 포항 기쁨의 교회 우리 황혜정 전파 선교사셨습니다. 앞으로도 집사님의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집사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뒷자리 2312님, 우리 아들은 교회는 가지 않지만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있는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우리 2312님께서 혹시 아드님을 위해서 심어주셨을까요? 귀합니다. 우리 황혜정 전파 선교사님 말씀처럼요,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정말 감동에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는데, 집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도 중에서 이 마음에 감동했을 때 그때 결단하고 또 심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열매 맺어 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제가 우리 집에서 일대긴 하지만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예전에 한번 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심으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니까 와, 정말 놀랍게도 수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계획표 아래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동하시는 분들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강명식의 승리, 우리 사사이사님의 신청곡이에요.

오늘 생명으로 자발적인 이행시도 많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9로 시작하는 뒷자리 6700님 생명으로 이행시 보냅니다. 생, 생명으로, 명, 명쾌한 하루 보내세요. 명쾌해지는데요. 생명으로 명쾌한 하루.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명쾌한 하루 보낼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9507님께서도요. 피디님, 6월 한 달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저도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2642님, 생명으로 생, 생활 선교사 화이팅! 명, 명예로운 그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라고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7694님께서 제시해주신 오늘의 제시어, 출첵 제시어 생명으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행시까지 이렇게 다채롭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추첨을 해야겠죠. 먼저 뒷자리 4424님 축하드려요. 아까 사춘기 자녀를 또 양육하고 계시다는 우리 4424님이신데요. 응원하고 싶습니다. 자, 선물로 약속하지만 응원할게요. 우리 4424님 축하드리고요. 이어서 뒷자리 2657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포항 양학교회 헤헷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생사를 건 명문교회 생명, 생명 가득한 포항 양학교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우리 2657님 감사해요. 한 분 더 드릴게요. 뒷자리 6700님이신데요. 가운데 네 글자 4로 시작하는 6700님이십니다. 생, 생긋 웃는 당신의 얼굴을 볼 때면 명, 명작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내 마음이 환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심령이 환해지는 마치 그런 생명 이행시가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어요. 우리 6700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2657님, 4424님, 가운데 자리 4로 시작하는 6700님까지 세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찬양의 은혜와 더불어 전파 선교사님의 목소리로도 나누었던 복된 시간이었어요. 늘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6월 한 달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요. 오늘도 주님 주신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되길 바라며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아닌 생명의 요단강을 함께 건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첫째, 내 계획이 실패해도 주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여인에게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묻자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 이 한 여인의 기지가 결정적으로 다윗 왕국을 도운 거예요. 종들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게 하시면 만날 수 없는 거지요. 이 도움으로 우물에서 올라온 두 사람이 다윗에게 후세의 계략을 전합니다. 그러자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고해요.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되 늘 더 큰 구원의 길을 예비하셔요. 밤새 강을 건너는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다 건넙니다. 다윗의 도피길이 이토록 순조로워요. 다윗이 애를 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반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아히도벨은 23절에 보니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군과 동침하라 하고 용사인 다윗이 약할 때 치라는 계략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 계략은 사실 압살롬에게 매우 유리한 계략이었으나 이를 어리석게 해달라고 간구한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사람의 계획이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압살롬의 패망을 미리 내다본 성견 지명이 있었지만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없어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탁월한 모사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잠시의 성공으로 다윗을 징계하는 데만 쓰이고 부러진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후세를 세워 도우셨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다윗은 순종하며 떠나는 것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고 있나요? 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함께 요단을 건너려면 둘째, 비슷하게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고 해요. 다윗이 도착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똑같은 요단강인데 건너는 마음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공고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어쩔 수 없이 살고자 건넜지만 압살롬은 욕심과 미움으로 건너니 죽음의 길인 거예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해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똑같이 해도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비슷해 보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래요. 압살롬은 아마사를 군지휘관으로 삼는데 아마사의 어머니 아비갈과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가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 아마사와 요압은 이종사촌 사이지요. 다윗이 조카 요압을 군대장관 삼았듯 압살롬도 아마사를 세워 다윗을 흉내냅니다. 길르앗에 진을 친 것도 흉내지요. 그러나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닙니다. 다윗 집안도 이렇게 얽히고 설켜 복잡한데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과 압살롬이 똑같이 군대를 세우고 똑같이 진을 친 듯 보여도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사망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에게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그들이지요. 모두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새롭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십니다. 육적으로는 배고프고 허기진 다윗의 군대가 불리해 보이는데 바로 그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그것도 평소에 은혜를 입었던 이들이 갚는 거예요. 이들은 급박한 상황에도 침상과 대야, 밀과 보리, 꿀과 버터, 양과 치즈까지 자원해서 공급합니다. 평소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 아무 일 없을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곤고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건너는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내게 불리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통해 오히려 넘치도록 공급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건강 고난과 반복된 남편의 외도 가운데서도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원 선생님에게 성추행당한 저는 남자들의 음란을 혐오하게 되었어요. 여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니 대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남자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 편했지요. 그러다 나만 좋다는 사람과 불같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때부터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일은 제게 해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지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되었고 제게 폭력을 쓰기도 했어요.

0: 게다가 딸의 소아암에 이어 저도 유방암에 걸리는 등 숱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제 교만을 회개했기에 저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자들과 만난 일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22절에서 다윗의 구원 여정에 동참한 백성 같은 공동체 지체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며칠 뒤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외도를 고백했고 그 다음날 저와 함께 신경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사탄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반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계략은 남편의 외도예요. 이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시행되지 못하게 하려면 다윗이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듯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야 함을 절감해요. 이름 모를 여인, 아이마스와 요나단, 소비, 마길, 바르실레와 같은 지체들의 도움과 섬김으로 때마다 위기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 저 때문에 수고하는 남편을 위해 깨어 기도하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남편의 조울증에 대해 더 공부하고 큐티와 예배 시간에 남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매일 저녁 1시간 동안 운동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요단강을 건너도 그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입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다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비슷하게 흉내만 내기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와 함께 눈물의 요단을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무너지는 저희입니다. 아이도벨처럼 완벽해 보이는 계략도 어리석게 하시고 다윗처럼 순종하며 떠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길 원합니다. 미움과 욕심으로 건너는 사망의 요단강이 아니라 눈물로 순종하며 건너는 생명의 요단강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궁핍하고 불리한 자리에서 도리어 가장 풍성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두 마음 품지 않고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배우자의 외도와 가정의 무너짐으로 눈물 흘리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고 공동체와 함께 생명의 길로 건너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 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

1-800-3675-768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자

0: 규정하며 대형 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학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온유함, 말보다 강력한 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함, 말보다 강력한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에 파란색 배경과 빨간색 배경에 각각 사진을 두 장씩 올려놔 봤는데요. 파란색 바탕에 있는 말들은 매우 잘 조련된, 훈련된 말들입니다. 매우 안정적이고 그렇게 주인의 곱비

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입니다. 빨간색 바탕에 있는 말은 소위 야생마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파란색 바탕에 있는 말과 빨간색 바탕에 있는 말, 준마와 야생마 중에 어떤 말이 힘을 더 잘 쓸까요? 파란색 바탕의 말들은요 힘을 잘 쓰는 거고요, 붉은색 바탕에 있는 야생마는 힘을 막 씁니다. 막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힘의 방향성, 힘의 효율성, 힘의 지속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야생마와 준마의 힘 사용하는 것을 연구했을 때 야생마는 100%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뒷발질 또는 날뛰임, 중구난방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성이나 효율성이나 지속성이 가지고 있는 100%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합니다. 반면에 길들여진 말들은 방향성, 효율성, 지속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0%에 가까운 힘의 발휘로 표현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막 사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주도하는 세 가지 힘을 크게 돈, 권력 또는 군사력 또는 숫자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돈 가진 자가 힘을 발휘하고 권력, 군사력을 가진 자, 나라가 힘을 발휘하고 숫자가 적은 것보다 많은 숫자가 힘을 더 많이 쓰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로마가 돈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하고 제국을 이루고 특별히 예수님 살고 계신 유대 땅 역시 로마의 이 돈과 권력과 숫자에 짓눌려 지배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들은 이러한 로마의 돈과 권력과 숫자의 힘과 맞붙어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낼 경제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한 청년이 말하는 것이 매우 비범하고 행하는 일들이 매우 특출나고 무엇보다도 기적을 행하는 일들을 봤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야, 로마의 돈과 권력과 숫자에 맞붙어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기대를 잔뜩 안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말씀마다 실망스러운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힘으로, 숫자로, 권력으로, 돈으로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고 빼앗긴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처럼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인생들은 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온유함으로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쉽게 결정하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어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어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매우 비합리적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온유해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온유해서 없던 땅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지요. 요즘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국내, 해외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을 보십시오. 돈, 권력, 군사력, 숫자, 이것으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가져가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물결에 그냥 휙 휩쓸려 넘어가듯이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성품도 삶의 방향도 그런 새 속의 물결에 함몰되기가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믿으며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지, 따를 만한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그 기업인가요? 사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 상속, 몫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관계성 속에서 몫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땅을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관계성으로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세력에 맞붙어서 힘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빼앗아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주시는 것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자녀이면 당연히 받는 것이 몫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그분의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 땅은 뭘 의미합니까? 땅, 이 땅은 첫 번째로 말 그대로 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뭐예요?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싫어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맛동산은 좋아하지만 부동산은 싫어합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부동산 다 좋아하죠. 다 익선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우리가 막 신비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과 같이 실제 그 땅, 지역, 나라, 세계, 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땅,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던, 분배했던 그 땅처럼 실제하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숫자 많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온유한 자가 부동산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땅이 무엇인가? 이 땅은요,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유대민족은 원래 유목민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서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가? 내 영향력을 어디까지 펼쳐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지경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 저 땅, 내가 그 땅에서 내가 그 땅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영향력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을 살면서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요?

목소리 큰 사람, 강한 사람, 힘센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이 센가요? 그 영향력이 길게 가나요? 여러분, 강한 것은요, 부러지기 쉽습니다. 노자 아시죠? 노자. 노자의 마지막 삶의 형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강한, 가장 강한 것이 뭡니까? 라고 노자에게 물었다 그러죠. 근데 그때 노자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이빨도 다 빠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봐라, 내 이빨이 남아있느냐? 없습니다. 내 혓바닥은 남아있느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라 그랬대.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살아남고요, 강한 것은 부러지고 뽑힐 수 있습니다. 영향력은 누가 크게 발휘합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 사람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공동체에서 누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합니까? 누가 영향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처럼 그 힘이 지속적으로 가고 힘을 효율적으로 쓰고, 누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 예, 순간적으로는 목소리 큰 사람, 성질이 못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이끌어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누가 존경받습니까? 누구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잔향으로 남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저절로 사람들이 존경해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 스며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누르는 영향력은요, 순간은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도 다 해봤잖아요. 고개는 숙이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뭐 했어요? 오, 그거 했어요. 욕했잖아요. 네. 다 우리 해봤던 거잖아요. 말로는 네 했지만 속으로는 막 궁시렁궁시렁 했잖아요. 뭐가 영향력이 크고 넓고 깊습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라고 할 때 이 땅은요,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야생마보다 길들여진 준마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돈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영향력은 끊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제국들처럼. 예수님이 힘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아니요. 선생이셨지만 무릎 꿇어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하나님이셨지만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내리심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냈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란했던 제국들의 황제들,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장군들, 그들의 영향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독재자들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죄성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에는 영향력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지배력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말과 행동이 파급력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땅의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으로서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실제 땅도 있지만 영향력, 다스림, 통치력, 지배력,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온유했는데 나는 온유한데 왜 부동산이 없지? 라고 궁금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온유했다면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을 것이에요. 뭐예요? 영향력. 하나님이 다스리는 파급의 지도력. 여러분들이 온유하다면 가정에서 존경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온유하셨다면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은 영향력을 이미 깊이 발휘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곧 따라올 것지도 모르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더 깊이 확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시편 37편에서 언급되어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돈의 힘으로, 권력, 군사력의 힘으로, 숫자의 힘으로, 즉 세상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살고 누리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데 형통한 사람들. 아, 나는 하나님 믿어서 온유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 것 같고, 형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시험 들 때, 그때 말이에요. 그때 했던 노래가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죠? 아유, 나도 차라리 안 믿고 세상 방식으로 살았으면 잘 살았을 걸. 거짓 저울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했을 걸. 내가 팔을 걸어붙이고 머리를 들이밀고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움켜쥘 걸. 나누지 말 걸. 섬기지 말 걸. 그럴 때 있죠. 시편 37편 기자가 1절에서 불평과 시기와 원망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을 쭉 보시면요. 무슨 이야기하느냐? 땅 이야기만 해요. 땅 이야기. 9절, 11절, 22절, 29절, 34절. 땅, 땅, 땅, 땅, 땅. 근데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주의 복을 받은 자, 의인,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온유한 자. 이미 구약 시편 37편에서 땅을 누가 차지한다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는 주의 복을 받은 자이고, 온유한 자는 의인이며, 온유한 자는 주의 도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유함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의미가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단어의 의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등장시켰던 말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이 등장하죠. 온유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힘은 그대로 있으나 주인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통제, 절제, 조절된 상태. 흔히들 우리 온유하다 그러면 힘이 없다라고 쉽게 여기는데 아니요. 온유한 사람이 힘이 없는 것 아닙니다.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조련된 말들이 힘이 없습니까? 훈련 받으면 힘이 쭉쭉 빠집니까? 서지도 못합니까? 태우지도 못합니까? 아니요. 훈련된 말로도 저렇게 잘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목적지까지 잘 힘차게 달려갑니다. 언제 힘을 써야 할지, 언제 힘을 사용하지 않아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힘을 써야 할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가요, 강함보다 강합니다. 힘이 있는데 조절된 상태가 온유입니다. 힘이 있는데 야생마처럼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자기가 힘을 가졌음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힘을 다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난내 힘이 있는데, 내가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성경에서 온유라는 이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다 그래요. 온유를 NIV 영어 성경의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젠틀이라고 번역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영어로 자 여러분 현지 발음으로 해보세요. 시작.

젠틀맨, 그렇죠. 젠틀맨 할 때에. 그래서요, 필연적으로 남자들은 온유해야 돼요. 남성들이요, 눈을 뜨시오. 남성들은 온유해야 돼요. 필연적으로 온유해야 돼요. 젠틀해야 돼요. 오늘 도전을 받으시길 바라요, 남자들은. 예. 아멘은 남자들이라고, 은혜는 여자들이 받죠. 예. 예수님이 젠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를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없앨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통제하셨습니다. 그게 온유하심입니다. 당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온유하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온유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온유라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말씀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그 속에 온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하,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자 성령님의 열매구나.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사탄이 온유한 거 보셨어요? 마귀가 온유한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성품입니다. 그러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온유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좀 무섭던데. 아니요, 구약의 하나님도요 온유하십니다. 왜요? 성삼위일체시니까. 시편 18편 35절 사무엘하 22장 36절은 동일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온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온유하심은 뭘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말하는 구약 하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자,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뭔지 아세요? 코가 길다예요. 우리 처음에 인사했죠. 나는 코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사했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코가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콧대가 높은 분이 있고 콧대가 낮은 분이 있죠. 여러분들은 콧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우시면 되잖아요.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세우면 되지. 콧대 낮은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코가 짧은 거는 문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다는 뜻이 코가 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하나님께 적용시킬 수 있냐? 예. 여러분, 사람이 분노할 때 화가 어디로 나와요? 코로, 호흡으로 팍 먼저 나오죠. 코에 막 분노가 막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코가 길면요, 분노가 나오는 시간이 더디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온유함을 표현하는 중에 한 표현인데 분을 쉽게 내지 않고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지. 코가 길다는 거예요.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지금 빨리. 긴지 짧은지. 그럼 오늘 기도할 때는 코를 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코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참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 시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 스스로에게 매우 이게 불리한 말씀이거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2부 때 우리 아들도 올 텐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말은 잘 안 해. 이럴까 봐 내가. 저나 여러분이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람 중에는 누가 가장 온유한가? 성경에는요,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고 하나님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진짜 온유했나요? 아니요.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입니다. 코가 짧아가지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주먹을 먼저 휘둘렀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 보고 온유하다 말씀하세요. 왜요? 주먹을 휘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한 게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조절당했습니다. 통제를 받았습니다. 조련받았습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힘의 방향성, 힘의 효율성, 힘의 지속성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의 배경이 뭐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비방할 때 모세가요 주먹 휘둘지 않았습니다. 코가 짧아서 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게 온유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밖에 나가면 코가 길어지죠. 코가 가장 짧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뭐 저만 그런가요? 저는 직업병이 있어가지고 이 목사라는 직업, 아 이게 좀 타락했는데, 목사라는 직업이요, 밖에서는요 코가 길어야 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대하는데 코가 안 길고 살아남겠어요? 그래 미치겠는데. 그냥 코가 길어야지. 왜? 하나님 봐서, 포항성결교회 이름 봐서 내가 코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 내가 코가 짧은데 막 밖에서 코가 긴 것처럼 살다가 무장해제되는 곳이 어디예요? 집에 가면 제 코가 막 요만해지거든. 견딜 수가 없어. 젊은 놈이 빨리빨리 일어나야지. 새파란 놈이 정리정돈도 안 하고 좀 있으면 2부 때 와요. 애가 와. 이게 나팔불로 와요.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을 좀 잘 챙겨. 하는 것마다 보는 것마다 마음이 안 들어. 걔를 볼 때마다 내 코는 점점 줄어들어. 견딜 수가 없어. 저기 아이고 저기 밥이나 먹고 살겠나 싶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남편에게 대할 때 코가 긴가요? 그 화상을 볼 때마다 코가 막 줄어들지요? 그 사람 월급에 비례하죠.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코가 길어지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오면 코가 짧아져서 대야 되는 거잖아요. 반찬 수도 줄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지 않아요? 모세 보세요. 형과 누이 앞에서 코가 길어졌어요. 옛날 모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야생마처럼 휘둘던 그 힘이 하나님 안에서 조절되기 시작했어요. 그 힘을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로 풀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다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나라가 마음에 들어요? 사는 지역이 마음에 들어요? 다니는 직장은 마음에 드시나요? 다니는 교회는 마음에 드세요? 예, 감사해요.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는 네, 묻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한테는요 막 노하기를 더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 모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말이 그 곱비, 곱비에 의해서 곱비를 당기고 치는 것에 따라서 서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힘을 쓰기도 하고 빼는 것, 그걸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40년 훈련받았더니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 더 훈련 받아야 모세 앞에 명함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 코가 길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디에서나. 앤드루 머레이의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과 온유를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겸손은 모든 은혜의 뿌리이며, 예, 겸손해야 뿌리에서부터 영양력이, 영양분을

맞죠?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온유는 그 겸손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난 모습이다. 온유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신뢰하는 삶이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서 힘이 없는 자처럼 늘 그렇게 하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 힘의 권리를 이양하고 그분이 곧비를 땡길 때, 칠 때, 멈출 때 같이 거기에 함께 리듬을 타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마, 준마 보십시오. 빨리 달려야 할 때는 힘을 빡 냅니다. 멈춰야 할 때는 힘을 참 멈춥니다. 이게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온유와 겸손, 온유와 절제는 같이 붙어서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겸손, 온유, 절제 이 세 가지는요 한 세트예요. 한 세트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하나 안 되면 다 안 돼요.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합니다. 아이고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왜요? 매도 실패하거든. 실패.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수십 번씩 실패합니다. 아유 온유해야지. 아유 온유해야지. 50 넘은 목사가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네. 온유해야지. 예, 예. 우리 담임 목사실 들어가려면 부교역자를 사실을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온유하게 지나가야 돼.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라떼는 찾으면 안 돼요. 온유해야지. 늘 실패합니다. 저는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날 좀 잘 다듬어 주십시오. 깎아 주십시오. 내 모나 있는 부분을 만져 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온유가 우리가 수양한다고 온유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돌을 닦는다고 온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왜 이게 같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온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아야지, 참아야지. 내가 누르고 누른다고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뿐이에요. 내 근본적으로 내 체질이 바뀌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고삐를 지셔야 돼. 성령님이 이리야 하면 힘을 쓰고 워워워 하면 예예예 하고 멈출 수 있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밖에서는 되는데 안에서는 안 된다? 그것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성령 충만해서 입에서 다다다다다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해서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권리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 온유, 통제된 힘의 발휘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돈의 힘, 권력의 힘, 숫자의 힘, 소리 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은 성품의 힘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천국적 하나님의 통치자,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로 복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지는 못해도 온유한 자가 되어서는 주님 앞에 가리라. 지금보다 코가 더 길어져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 품으시고 남아있는 인생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합니다.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살아오긴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곁에 있어 주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팀 켈러의 말이에요.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어준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의 관심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감정의 파도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붙드는 헌신.